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Train의 Drops of Jupiter 듣고 왔습니다. 7211님께서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큐티님들, 이키피디님 안녕하셨어요. 첫 곡이 Train이라니 별별 일이 많았던 여름을 보내고 오랜만에 라디오 켰습니다. Been through a lot during this summer season and haven't been able to listen to radio for some time and I just turned the radio on today and listening to Train song. 그러셨군요. 힘든 일이 아니셨길 바랍니다. 아빠 왔다. Hope you're doing okay. 7111님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주시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What's up everybody? Happy Tuesday. Thanks for tuning in to 112-113. Today is August 25th. The time is 10:06 and 15 seconds. And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113 on the Kakao open chatting channel. And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채널이 열려 있는데요. TBS EFM Live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또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we have a couple of reruns. The first one at 6 p.m. and second one at 2 a.m. the morning after. Hope you're having a fine morning. 오늘 주제는 조금 부끄럽지만 기쁨의 눈물입니다. Today's topic a little embarrassing for me to admit, but it is tears of joy. 사실 어제는 어제 이야기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금 서론이 길 수 있는데 어제는 좀 주말부터 있었던 이런 일들의 연속으로 그리고 또 뭐 새삼스럽지만 저희 회사가 이 처한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좀 마음이 힘든 날이었습니다. Yesterday was a bit of a difficult day for me emotionally. A series of things happened since the weekend and on top of that, you know, I found myself thinking again about the situation our company TBS is in. There are just a lot weighing on my mind. Let me put it that way. 어제도 퇴근을 하고 그래서 이 딸아이를 학교에서 픽업하고 뭔가 차분하면서 다운된 기분으로 이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So after work, I picked up my daughter from school and we were just driving home. Feeling kind of, I don't know, a bit down, you know. Just kind of feeling quiet, right? 근데 이제 처음 전 받는 전화번호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전화가. 근데 요즘 좋아진 그 스마트폰의 발신자 정보 표시로 뭔가를 직감할 수 있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So, when my phone rang, it was a number that I didn't recognize, but thanks to those caller ID features, I immediately had a feeling about what it might be about. It was from the Korea PD Association, 한국 PD연합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사실 내내 기다려왔던 전화이긴 합니다. It was actually a call that I've been waiting for and hoping for some time. I just didn't know when I would be getting that phone call.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저희 프로그램 1012-1013의 여름방학 특집 사운드바이트를 통해 제가 이달의 PD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Yay! They told me that our summer special that you probably listened to on this program, Soundbite, had won me the Producer of the Month Award. 상을 하나 받고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 있던 딸아이도 정말 너무 같이 좋아해 줬습니다. I honestly can't remember the last time winning something that made me that happy. The call was on the speakerphone, so my daughter heard everything, and she was just as excited as I was.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해서 어떻게 아내한테 말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냥 재미없게 뭐 그랬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뭔가 이렇게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좀 놀래키고 싶었거든요. So when I got home, I wonder how I should tell my wife about this news. So I kind of was trying to like, you know, play cool, right?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다음 주에 뭐 전화가 왔는데 다음 주에 뭐 PD 연합회에서 무슨 상 받으러 오라고 그러는데 뭐 어떡하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도 제가 출품을 한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 너무 기뻐해줬는데 저도 정말 예상치 못했던 건데 그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I told my wife, hey, they want me to come to their office and pick up some kind of award next week. What do you think? Should I go or should I not? 약간 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듯이 얘기하니까. Of course, she knew I had submitted the program for the award, and she immediately knew what I meant, and she was so happy for me. And then, completely unexpected, I kind of teared up. 막 엉엉 울었다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약간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그냥 상일 뿐인데.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상일 뿐인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손목 통증을 이겨내며 했던 수십 시간의 편집 그리고 또 무더운 여름 동안 이 고등학생 리포터와 녹음기를 들고 다니며 했던 녹음 등이 생각이 나면서 아마도 그걸 누군가가 알아줬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아마 확 이모셔널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It's just an award, right? Nothing more. But suddenly, I guess I reflected back on the dozens of hours I spent editing despite the pain in my wrist. And I remember walking around in the summer heat with a high school reporter and a recorder, trying to capture all these voices and stories and, And I think what really got me was just a simple feeling, someone noticed, someone recognized the work. I guess that was enough to bring the tears.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타입이냐면, 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눈물을 흘려본 적이 거의 손가락에 꼽을 만큼 거의 없었는데, 어제는 그냥 뭐,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그냥 무장해제가 되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럴 수 있구나, 나도. So I'm actually someone who rarely cries, whether I'm happy or sad. But yesterday, all my defenses just came down. I was just unarmed. And the tears came naturally, and I thought, wow, this is what tears of joy feel like.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자랑을 할겸 이런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기쁨의 눈물이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이 기쁨의 눈물을 흘린 적은 언제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Yes, today's topic comes with just a tiny bit of bragging. Hope you understand. And I want to ask you, when was the last time you cried tears of joy? 이런 질문으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본론이 길었네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보내주실 곳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문자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룸 또는 유튜브에서 TBS 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마 저의 자신한테 보내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The Cure, Boys Don't Cry.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 뭐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The Cure, Boys Don't Cry였습니다. So today, tears of joy.

Boy is the topic. I know it's kind of out of the blue, but just based on my experience yesterday, I wanted to talk about it. A lot of messages pouring in from our kittenims, 룰루랄라님.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위스덤님께서 전화 받으실 때 떨림이 그대로 전해진 것 같아요. I can really feel the nervousness that you might have gone through receiving the phone call.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자랑스럽습니다, PD님. I know it sounds kind of awkward, but I am really proud of you, PD님.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 wanted to kind of share that feeling. 전화 받았을 때 그런 기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전달을 했는데, because I knew it was something meaningful was going to happen because I mean otherwise they wouldn't call. 그런 일이 아니면은 뭐 굳이 전화를 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that's why I immediately put it on the speakerphone so that my daughter can enjoy the moment together. 7211님께서도 아이고 세상에 그런 기쁜 일이 있으셨군요. 피디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그냥 상이 아니죠. 엄청난 일을 해내셨네요.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That is amazing achievement, something to really celebrate for. It's not just a normal award. That is a huge feat. 7211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063님도 문자로 주셨습니다. 상 받으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TBS EFM의 오랜 청취자로서 저도 기쁘고 꼭 정상화 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응원해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Congratulations. As a long-time listener, I'm hoping for the normalization of TBS and always am thankful and cheering for the station. 이렇게 6063님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메시지 하나하나 또 이렇게 같이 축하해 주시니까 너무 저도 기쁜 날입니다. Come to think of it, I don't think I've ever received an award as a producer. 제가 2009년에 이제 처음 PD 일을 시작을 했고, 했으니까 지금 한 17년 정도째잖아요. 그죠? 근데 17년 차인데, I don't think I've ever been awarded any meaningful award. 뭔가 이렇게 사내에서 이렇게 주는 그런 거 말고요. 어떤 뭔가 정식 recognition을 받은 거는 처음이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더 저에게 큰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 근데 as I was preparing for today's broadcast, right? I wanted to talk about this and share this with our listeners. 저희 청취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I was so worried because what if I cry on air? 혹시 방송 중에 내가 울면 어떡하지? 라는 그 걱정이 굉장히 앞섰어요. As I kind of go through this story of what happened yesterday. 근데 좀 마음이 차분하게 정리가 돼서 그런지 막울 그런 기분은 아니네요. I don't feel like crying. I think I'm perfectly at ease, happy, but not overly emotional that I want to cry.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이 I received this award for this summer special program. If you are not familiar with what it is that we won the award for, it was for the month of July. So every Friday we aired the 5 episodes of this special program called Soundbite. And the concept of the program was a high school reporter interviewing a fellow high school student. 그래서 하이스쿨 학생이 동료 또래 하이스쿨 이제 그 알파 제너레이션들끼리의 어떤 대화라고 할까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오면 제가 그걸 편집을 하고 약간 프로듀싱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약간 미니 다큐멘터리처럼 그렇게 5편. 근데 8월 초까지 했기 때문에 총 6편이긴 합니다만은 6편의 그런 사운드바이트를 내보냈는데, actually you can listen to it again on our TBS EFM website. TBS EFM website 오면은 그 웹사이트가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제가 그
1편부터 6편까지 정리를 해놨거든요. 한번 궁금하시면은 들어보시고 한번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And if I remember, you know, as we were preparing for the last edition of Soundbite, 기억이 나는 게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But as I was kind of commenting on the last episode of Soundbite,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 편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다 수고했다, 리포터 지한 듯이 수고했고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갑자기 확 눈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On air, as I was introducing the last peaks on air that day. 진짜 그걸 컨트롤 할 수 없어. 아, 이렇게 내가 방송을 하면서 울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근데 I didn't want to cry on air. 근데 진짜 참고 싶었어요.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So I really tried so hard not to cry. 그래서 I was able to barely hold it in. 그래서 이제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할 때, 아, 그냥 노래 들을까요? 하고 이제 노래를 확 가버렸는데, I'm not sure if any of our cutie names have noticed, but you know, that was my almost my breaking point of crying on air. 그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베스키님께서도 오늘 이달의 PD님의 방송 1012-1013을 청취하려고 하니 이렇게 설레이는지요. 큐모닝입니다. 이렇게. 1033님도 우셔도 됩니다. 근데 아, 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는 거는 조금 아니고 우는 울었다라고 이렇게 경험을 얘기한 거는 I think it's okay. So I want to hear your stories as well. 기쁨의 눈물 흘리신 적이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This is 이진아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감사드립니다. 3998님 같은 또 이렇게 항상 꾸준하게 문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저희 청취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같습니다. It wasn't, wouldn't have been possible if it wasn't for listeners like you who are constantly sending us messages and, you know, cheering us on. Thank you so much. 3998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베니님께서도 역시 big congrats on the producer of the month award for our summer special soundbite. EQPD님. Thank you. Likewise to Benny님 as well. 또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떤 뭐라 그럴까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는지 그런 질문 드리고 있는데요. 노래 듣고 와서 또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Faith No More Epic.

Faith No More, Epic 듣고 왔습니다. Was a huge hit back in the 90s. 90년대 이 곡을 들으면서 감동을 느끼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군요. So let's get to some messages sent in by our cutie님. So, 룰루랄라님께서 평생 살면서 연인 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보지 못해 나는 너무 티라 사랑이라는 감정을 모르나 했는데 어느 날 제게도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I'd gone my whole life without ever really experiencing romantic love, so I wonder if maybe I was just too much of a tea to understand what love felt like. Then one day, love finally found me. Wow. It sounds like a start of a beautiful love story. 제 마음을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어버버하다가 차였지만 제 마음속에도 이런 설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이고도 여전히 그 예쁜 감정은 남아있네요. 덕분에 외로움이라는 것도 알아버렸지만요. I had no idea what to do with all those feelings. I stumbled around awkwardly and eventually got rejected. But I still cried tears of joy because I discovered that I too was capable of feeling that kind of excitement and the tenderness. So even after the heartbreak, the beautiful feeling is still with me and also learned what loneliness feels like. 와, 하나의 어떤 스토리, 또 이렇게 함축된 하나의 이 어떤 문장들에서 느껴지는 이 아름다움. I feel the sense of beauty and also sense of a bittersweetness in your just a short writing. 길지 않은 글인데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시는 그런 글이네요. 감사드립니다. Hope there's another love for waiting for you just around the corner. 바로 이렇게 코너 돌면 또 새로운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모님께서는 이달의 PD상은 너무 작죠. 제가 최고의 PD상 드립니다. PD of the month is just too small for you. I will give you best ever PD award. 감사드립니다. That's greatest compliment. For me, you know, coming from our listeners, 저희 청취자님들이, 큐티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큰 상인 것 같습니다. 모모님께서 얼마 전에 우크렐레 수업에서 G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하는데 가슴이 뭉클, 눈물이 핑 했어요. 감동, 기쁨의 감정이었습니다. Not long ago, I was playing air on the G string during my ukulele class, and suddenly I felt a lump in my throat, and tears came to my eyes. It was a beautiful mixture of being moved and feeling pure joy. 그렇군요. 음악적 그런 감동을 느낄 때 눈물 흘리는 분들 많은데 또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느끼셨다니. That is huge. I guess that could be a turning point for you to really get into a ukulele instrument, huh? G선상의 아리아 제가 하면은 떠오르는 곡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렉트릭 기타 연주곡인데 들을 때마다 항상 뭐라고 할까 감동을 받는 그런 연주이거든요. April Sky라는 연주곡인데 Vinnie Moore라는 기타리스트가 연주한 곡인데 G선상 아리아에서 이제 영감을 받은 곡입니다. Let's give it a listen. This is for 모모님, Vinnie Moore, April Sky.

A couple of tracks, Vinnie Moore, April Sky, and the track you just listened to was Franz Liszt, Liebestraum, Liebestraum, that is number three. Request from 1033님. 어저께 PD님의 기쁜 수상 소식을 들으며 바로 떠오른 곡이라고 이렇게. I was almost reminded immediately of this song when I heard of the news, you winning the award yesterday. 그렇군요.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033님. 사연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돌아와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Second half로 돌아오겠습니다. This is Enoch. 그대는 장미보다 아름다워.

0: require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 to 101.3.
2: Hey 101 to 101.3 TBS EFM 101 to 101.3
3: drop it
2: TBS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5: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4: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12, 1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YouTube is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as 보이는 라디오.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은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창도 열려 있는데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So, text us at the pound 1013, which will cost you 51. Song requests, stories, shout outs, send them all my way. Your stories are always welcome here. So, getting a lot of congrats for winning an important award for us. And, 뽀글님도 메시지 주셨네요. PD님의 서사를 어느 정도 알게 된 큐티로서, 좀 전에 눈물이 핑 도셨다는 말씀에 마음이 찡. 언젠가 뮤직부티크로도 수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뮤직부티크 정말 멋진 세그먼트잖아요. 축하합니다. 예.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As a Cutie, Bogulim says, who's gotten to know a little bit of your journey and hearing you say that you had tears in your eyes earlier really touched my heart. I hope one day Music Boutique gets an award too. I think it's a wonderful segment. 감사드립니다. 아, 욕심이 이제 없어졌어요, 저는. I think this is more than enough for me. 이미 충분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같다는 느낌이 벌써 드네요. 감사드립니다. 보글님 항상 좋은 메시지 또 따뜻한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그렇게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에 또 감동을 받으셨다니 그거에 또 감동을 받네요 저는. 3101님께서 딸아이의 졸업식, 딸아이의 초등 입학식 그리고 큰 가방을 들고 교문을 들어가던 첫 등교 때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였는데 초심을 잃지 않아야겠어요. 어제 오늘 EQ님 그리고 큐티님 모두에게 좋은 소식으로 최고의 데이였을 것 같기에 신청곡을 보냅니다. 3101님 says, I think I shed my tears of joy when my daughter's elementary school entrance ceremony and again on her very first day of school, watching her walk through the school gate carrying that big backpack. Back then, all I wished for was just to grow up healthy. I guess I shouldn't forget that simple wish. But all the good news for both EQ and the QTs yesterday and today, it feels like these have been the best days for all of us. So my song request is this song, 바디가드의 곡 신청해 주신 OST에서 신청해 주셨는데, 맞아요. Whenever it something involves our sons and daughters, right? You know, we get you know teary eyed very so easily. 그죠? 부모로서는 가장 눈물 버튼은 아무래도 자녀겠죠, 자녀. 눈물도 자녀, 기쁨도 자녀, 열받음도 자녀, 스트레스도 자녀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 바디가드의 수록곡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소울 시스템의 곡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It's gonna be a lovely day.

It's gonna be a lovely day. Soul System, very 90s vibe rendition of Bill Withers' A Lovely Day, don't you think? 감사드립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So let's move on to talk more of about the teary moments that you had in your life. 1033님께서는 저는 저희 아이가 태어나던 때예요. 정확하게는 기쁨과 안도, 벅참 이런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병원 진료 보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는 언제든 나와도 돼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날 윤현석이 세상이 궁금했는지 예정일보다 3주 정도 앞서 갑자기 나오려고 하는 바람에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So it was when my child was born. It was a mixture of joy, relief and overwhelming emotion. After the checkup, a doctor told me that baby can come out anytime. And about the day after that happened, right? The baby suddenly decided it was time, and I had to go undergo an emergency C-section, and I was being put under anesthesia. I remember thinking, what if I don't wake up? 근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마취를 할 때 아 이대로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뜨고 하얀색 백열등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아가의 꼼지락 소리가 들리면서 눈물이 주르륵 나왔습니다. Thinking, what if I don't wake up? Then I opened my eyes and saw the bright white hospital lights above me and heard my baby making tiny little sound. The tears just started streaming down my face. 아, 그 순간. 그리고는 졸다 깬 얼굴에 남편을 보고 이내 그 감정이 파사삭했습니다. Then I saw my husband looking like he just woken up from a nap. That beautiful emotional moment that disappeared pretty quickly. 약간의 bit of a comic ending to very emotional moment of your life. 그렇죠. 아, 그거는 이제 엄마만이 알 수 있는 또 그런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감동스러우셨다라는 그 느낌이 전해지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1033님 감사드리고요. 베니님께서는 I was emotional when one of my siblings got a chance to finish college last year. 형제 중에 대학을 마친 형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이모셔널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I think yes, whenever anything that involves our siblings, sisters, and parents, anybody that who's our family, I guess we do get you know, teary-eyed or emotional. That's only natural, right? 베니님의 신청곡으로 한번 가.

The Blue 그대와 함께 베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Okay, let's move on to another message. This one sent in by 3998님, 3998 text number. I remember when my older sister passed the Korean bar exam after nearly 9 years of studying. Our whole family cried, especially my mom. I still remember how emotional she was that day. 와. 9년 동안 공부 쉽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고 이뤄낸 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엄마가 참 많이 우셨던 기억이 나네요. So, 9 years of studying and passing the Korean bar exam. Korean bar exam, 사법시험. 와, 9년 동안 공부를 하셔서 통과를 하셨다. 합격 증서도 이렇게 이미지로 보내주셨는데, 와, 법무부 장관. 와. Minister of Law.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I'm sure that she is practicing either as a lawyer or prosecutor. 정말 든든하실 것 같아요. 또 그런 언니를 두셔서. 와, kudos to your family. 참, 9년이란 세월 동안에 혼자 이뤄낸 건 아니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I'm sure that there must have been a tremendous support from the family members as well. And that's how I feel about this award that I received. 이번에 받은 PD상도 there were coworkers. 저희 EFM 채널엔 지금 5명의 PD가 지금 24시간 방송을 돌리고 있는데 without them, without them sustaining this channel for over 2 years without pay, right? 같이 견뎌줬기 때문에 또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네. 동료들에게도 화이팅 전하고 싶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소개해 드릴까요? This is 혹은 쌍문동, 박보람의 곡입니다.

해화동 혹은 쌍문동이었습니다. 박보람의 곡이었는데요. So that kind of wraps up today's topic of tears of joy. 힐링하는 영신이님께서도 TBS PD님들 모두 화이팅하세요. Yes, cheers to everybody, not just the producers, but everybody involved at the TBS at this point, trying to tough it out and see where it takes us. 정상화의 그날까지 다 버티고 있는 TBS 직원들 화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I guess come to think of it, being emotional and crying as a result of being emotional. I think it happens. I think whenever we think of something that involves somebody that we love, 보통 이제 어떤 것을 이루거나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하거나 슬프거나 기쁠 때 뭔가 이모셔널해지는 거는 그것과 연관된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I think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어느 시점에서 왜 울었지라고 생각해보면은 항상 나 자신보다는 어떤 나 자신의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이모셔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I think we tend to get emotional when we think of people involved, especially people around us that we love are involved. You know, I mean, we feel happy, either happy for them or sad for them.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국엔 우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오늘 동요 위클리 4부에서 준비된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신해철, 민물장어의 꿈.

a world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의 시간, 동요 위클리 시작해 봅니다. 오늘 첫 번째 곡은 아주 특이한 제목의 곡인데요. 지렁이에게 틈을 이라는 곡입니다.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 곡은 이 작사 선생님의 설명입니다. 아이들의 놀고 싶은 마음을 지렁이의 마음에 빗대어 귀엽게 표현한 곡인데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아이들에게 작은 틈을 내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보내주셨는데 This song sweetly compares a children's desire to go out and play to the feelings of an earthworm. As you listen, how about making a little room for kids to simply go out and play? 틈을 내어준다라는 얘기인데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우리 동네에 깔린 아스팔트. 사람들은 좋아했죠. 하지만 우리에겐 틈이 필요해요. One day, they paved our neighborhood with asphalt. Everyone was happy, but we need a little space to breathe.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렁이의 어떤 point of view입니다. 숨쉴 구멍 어떤 그런 틈이 없다는 얘기죠. 토도독 기다리던 비가 내리는데 나갈 틈이 없어요. 틈만 나면 나가 놓을 생각 가득한 우리. Pitter patter, the rain we've been waiting for is falling, but there's no room for us to come out. Whenever we get the chance, all we want to do is run outside and play. 그 틈이 있어 더 튼튼히 자라나죠. With a little space, we can grow even stronger. 그 틈이 있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죠. With a little space, we can see a much bigger world.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요. 귀여운 가사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꿈솔 중창단이 부르는 곡이고요. 작사 박구슬, 작곡 김은선의 곡입니다. 꿈솔 중창단 지렁이에게 틈을

꿈솔 중창단 지렁이에게도 틈을 give earthworm some room or some space.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의미하는 거는 you know civilization, you know technology, things that make us make our lives more convenient. 우리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지만 뭔가 그런 곳에서 오히려 아이들은 좀 더 놀 수 있는 공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겠죠. I think 뭔가 아이들에게 틈을 준다는 거는 또 이제 피지컬한 틈을 주는 것도 있지만 또 마음의 자유, 뭔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놔두는 그런 틈,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You know, giving children space doesn't only mean physical space. It can also mean emotional space, you know, the freedom to breathe and explore sometimes. Simply do, you know, what they want to do, you know. Just go out and play, kind of. 그런 곡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Cat Stevens의 Where Do the Children Play라는 그런 곡이 있어요. 이 곡도 약간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데 도시와 이 문명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편리해지지만 정작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제 묻는 그런 곡이거든요. I think that kind of really... feels connected to the theme of this song by 꿈솔 중창단. 그래서 매칭송으로 준비했는데 Cat Stevens인데 이분이 이제 이슬람으로 이제 개종을 하면서 Yusuf Cat Stevens라고 이렇게 이름을 개명을 했죠. 그래서 Yusuf Cat Stevens의 곡입니다. Where do the children play?

유세프 캣스티븐스 Where Do the Children Play라는 곡이었습니다. My Matching Song for 지렁이에게도 틈을 지렁이에게도 틈을이 더 가사가 더 크리에이티브한 것 같아요. 뽀글님도 지렁이에게도 틈을 가사가 정말 좋네요 라고 이렇게 코멘트 주셨고요. 힐링하는 영신님님도 틈을 주세요. 마음의 빈틈이 필요해서 저도 강제 휴식합니다. I think we all need some space in our lives, right? We should be forced to rest sometimes. If the situation doesn't permit, we should be forced to rest and do whatever we want, I think. Cat Stevens의 곡 중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We've come a long way. I know we've come a long way. 우리가 참 지금까지 발전해오기 위해서 많은 순간을 거쳐왔지만 We're changing day to day. 우리는 여전히 하루하루 바뀌고 있고 But tell me, where do the children play? 하지만 아이들은 이제 어디에서 뛰어놀 수 있다는 얘긴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So that was our first pair of matching one 동요 and one popular song. 두 번째 곡은요, 제가 선곡을 한 곡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이정선 선생님의 곡입니다. One of my favorite singer-songwriter in Korea, 이정선. 이 곡은 뭉게구름이라는 곡인데 I think you know this song. I think this song might even be in the textbook.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교과서에도 실린 곡인데 이정선 선생님이 만든 곡인데 이게 동요처럼 저는 느껴지기도 하는데 가사를 들어보면 꼭 동요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가사인데 이 전반적인 곡의 느낌이 동요이긴 합니다. This song, just the overall vibe of the song suggests something of a 동요, children's song. 이 가사도 너무 좋거든요.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의 구름이 되어 저 푸른 하늘 벗삼아 훨훨 날아다니리라. At the place where this land ends, I'll become a fluffy cloud with an endless blue sky as my friend. I will spread my wings and freely fly. 이 하늘 끝나는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On the day I reach the end of the sky, I will become a drop of crystal clear rain and gently fall back down upon this land. Then how could I ever feel lonely?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되리라. At the end of this land, when we all meet again, we'll come together once more and become one big round cloud. One big round fluffy cloud, that is, right? I'm not sure if you noticed over the weekend, especially last Sunday, 저번 주 일요일 날 하늘 보셨나요? It was just a beautiful display of fluffy clouds. 정말 구름의 향연이라고 할 만큼 정말 하늘이 이쁘고 멋진 구름이 막 이런 무지개까지 핀 그런 어떤 그런 하늘 혹시 보셨나요? 그 하늘 보면서 저는 이 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뭉게구름 이정선 선생님의 곡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동요 섹션입니다. 이정선 뭉게구름.

Just a beautiful melody.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구름이 되어. 진짜 와. How could you think of melodies like that? 진짜. I'm just so envious of 이정선 선생님. 매칭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내용적으로 매칭이 되지 않는 노래이긴 한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름에 관한 그런 노래입니다. 여유와 설빈의 곡인데요. 제목이 구름에 가려진 달에게라는 곡인데 대충 가사는 이렇습니다. 구름에 가려진 달에게, 어둠에 갇혀버린 빛에게, 안개가 거치면 보일까, 아침이 밝아오면 보일까,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여, 흐려져 똑바로 갈 수 없어, 그늘에 가려진 너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려 해. 이런 내용의 곡인데요. 사뭇 다른 분위기이긴 하지만 같이 연속으로 듣기에는 참 좋은 곡이라고 생각해서 I know they're not really talking about the same thing, right? But I think it's a good song to listen to back to back in a contrasting kind of vibe, kind of way. 준비했습니다. 여유와 설빈이고요. 구름에 가려진 달에게.

That was 구름에 가려진 달에게 여유와 설빔. 여유와 설빔 참 멋진 밴드인 것 같습니다. 멋진 듀오인 것 같습니다. Hopefully we'll have them in the studio someday. 좋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이렇게 정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teary moment 같이 또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ngratulating this huge achievement together and also share your moments of teary moment. 다 이렇게 소중한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Cloud 9이라는 곡 준비했는데 Remember, QT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We'll see you tomorrow, okay? This is Jamiroquai, Cloud 9.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在街角与旋律之间 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 这里有音乐， 有书， 有味道， 也有你向往的生活。 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 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 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 这里是首尔，
4: 首尔我来了。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4: 도시일이라는게하나만푼다고해결될리없지집얘기하다가길얘기나오고일자리얘기나오고
5: 그래서 GH 는문제가어떻게이어지는지를봐조율은섬세히실행은신속히
4: 이게바로 도시 NA 를풀어내는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以饭他之粥，然后呢早期达成目标，他生活比较好的时候，这个他这个妻子就是拿这个米饭来代课嘛，然后呢他比较生气，然后呢把这米饭拿走之后还是用粥来代课，这种啊这个节俭的这种事例，但后来呢他也准备五颗的这种科技考试，他也中榜了，但是他在夫人之前妻子去世了，后来呢他觉得他这因为有妻子他能达到这一步，然后他后来没夫人，
1: 这也算是一个令人唏嘘的故事了，
0: 是的，让人感动的，也算是这就结尾的部分。来，非常感谢今天老师带来的这一期啊，期待下期再见。
2: 好的，再见。您正在收听的是FM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3: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4: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3: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1: 稍后天涯放映厅，在这里您将听到来自我们海外有台精彩纷呈的节目，希望大家能够多多关注。最后我们送上邓福如的《如果有如果》。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0: 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올해12살성민이는아무로떠난엄마를대신해새동생들의엄마가되었습니다
2: 엄마없어도항상씩씩하게지내야된다그말을가장많이하셨어요
1: 서툴게차린밥상으로동생들의식사를챙겨보지만넉넉지않은형편에달걀프라이하나도나눠먹는동생들을보며미안한마음만커집니다성민이와동생들의건강한내일을위해여러분의마음을전해주세요후원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We're going to continue to talk about how fabulous we are today. 오늘은 멋진 나 자신에 취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고 싶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좀 취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스스로에게, 나 좀 멋진데? 이렇게 생각했던 순간, 솔직히, 언제인지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So, when was the last time you thought, hey, I think I'm pretty cool? Alright? So, when did you last feel proud of yourself? 나 자신이 뭔가 좀 자랑스럽고, 또 멋지고, 이렇게 느껴질 때 언제인지 좀 궁금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어떤 모먼트가 있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o give you my answer, of course, to be honest with you guys, sometimes when I park my car while turning the steering wheel with only one hand, with only my left hand, I honestly think that I look pretty cool. 유치하죠? 뭔가 한 손으로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막 그 핸들을 감으면서 이렇게 파킹 주차를 할 때 제가 좀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별거 아니긴 한데 괜히 옆에 누구 태우고 이러면은 더 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나?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역시 난 주차를 참 잘해. 뭐 이런 좀 주차부심이 제가 좀 있어요. 실제로 주차를 굉장히 잘합니다. 원큐에 딱 주차를 하거든요. 뭐 평행주차, 전면주차, 후진주차 다 가능합니다. So I think I'm pretty skilled when it comes to parking. I can do all sorts of parking, everyone. So I feel very proud about myself for doing that. And also, to give you an additional information, I don't even look at the rear view camera at all. 저는 후방 카메라도 1도 안 봐요. 왜냐면 제 차에 후방 카메라가 없거든요. 차가 굉장히 또 클래식하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이드 미러를 보고 이렇게 띠라리라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차를 한번 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 주차에 후방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한번 해볼까 했는데, 역시 삐걱대고 막 뭐가 삐삐삐 소리 나는 게 너무 좀 약간 무섭고 약간 이래가지고, 아 됐다 사이드미러 어딨어 이러면서 이제 사이드미러 보고 또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러면서 파킹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Oh my god, you don't even look at the rear view camera? How are you doing that? And I was like, ah, I'm just used to this. 아, 후방 카메라 좀안 보는 게 낫더라고 이러면서 또 친구한테 생색 부렸는데 전좀 그래요. 그럴 때

제가 좀 멋있다고 느껴지고, 좀 보태면 걸크러시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닝그룹버들은 어때요? 모닝그룹 여러분, 스스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0: Sunset Morning Groover. 꺄 시원한 생수 같은 생방송 모닝 그룹 시작됐다. 썸머 누나 태봉이 가끔 몇 년 동안 보고 싶었어요. 두 시간 같이 뛸까요? 에헤이. 딴따란딴따란따란 뛰어 뛰어 렛츠 고! 맞아요. 오늘 마치 한 주의 시작인 느낌으로 여러분들 비몽사몽 하시겠지만 You know, some of you might feel a little dizzy not being able to get used to this another daily routine but we are back everyone so we gotta focus on the reality. Now we just gotta keep on running and feel energetic all together to start the day everyone.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하루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 하루가 시작됐구나. 너무너무 졸리다. 이러면서 시작하면은 저녁까지 졸린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펭귄킬러님께서 난 항상 멋진걸?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So I guess this is regarding today's topic. When do you feel cool about yourself or proud about yourself? And of course, your answer can be like Penguin Killer. All the time. Like, I've never felt not cool about myself, ever. I'm always cool. I'm always proud about myself. 이런 attitude 진짜 멋있어요. 바로 king의 attitude, queen의 attitude 아니겠습니까? Now, that is the kind of attitude that we all should have, everyone. We're awesome all the time, okay? 우리 포리 누나, 3712 Morning Groover says, 주말에 조카들이 놀러 왔는데요. 아기들을 태우고 옆에서 운전하는 제가 멋있게 느껴졌어요. 책임감도 느껴지고요.
1: My nieces and nephews came over this weekend and driving with them in the car made me feel so cool and also responsible.
0: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와, 내가 또 언제 또 이렇게 커가지고 조카들이 생기고 얘네들 또 태워주고 라이딩해주고 이런 나 제법 멋지잖아?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Like you would have thought to yourself, when did I grow up to become an auntie, a responsible auntie, to drive

around my nieces and nephews and become this responsible adult. 그러니까 이럴 때좀 어른스럽게 느껴지잖아요. 저도 뭔가 친구 아기를 봐줄 때나 누구 태워주고 이럴 때, 아, 제법 난또 성공한 성인 여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친구들도 데려다주고, 아기도 봐주고, 나 많이 컸다!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좀 어른스럽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Because I do have a lot of childish moments still. 우리 차니성 모닝그룹어. 지난주에 홍콩 출장 다녀왔는데, 홍콩 바이어 회사 직원이 저희 팀원한테 저를 가리키며, 저 영맨이 너네 팀장이냐고 했대요. 그렇게 영하지 않은 저로서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직 죽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영해 보이시네요. 이러면은 막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티를 내지 맙시다, 여러분들. You know, let's just be cool about it. 차니성 모닝그룹 근데 되게 동안이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사진을 받아봤잖아요. So you sent us a picture while you were at Hong Kong Tsim Sha Tsui, I believe, right? 거기에서 이제 사진 찍어 보내주셨는데 인상도 되게 좋으시고 이러니까 직원분이 되게 좋게 보셨나 봐요. 이럴 때는 낭창하게 I get that a lot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좀 자주 듣는 말이긴 한데 이제 아셨어요?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은 멋쟁이 나에 취해보는 거예요. Alright, focus on yourself. 나좀 멋있는데? 싶은 순간 언제인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John Legend, Green Light.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To give you a little bit of TMI, Morning Groovers, I'm now broadcasting. I'm now seated here in the studio with empty stomach. And I don't know how long I can pull this off. Because usually I would snack out right before the program so that I can get some extra energy. But then yesterday I had a very heavy dinner. So I thought to myself, maybe I don't need to eat anything this morning. 어제 거의 5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 먹었거든요.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먹어가지고, 와, 오늘 아침에 뭔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공복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so far so good. Yeah, it feels pretty nice. 뭐 배고파가지고 막 당 떨어지고 이런 게 아직은 없거든요. 예, 근데 이따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로 아침에 뭔가를 뭐라도 먹고 시작을 하거든요. But then like today, I'm completely empty stomach. 이렇게 또 TMI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8시, 9시까지 버틸 수 있겠죠?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지 않겠죠? If you listen really carefully to the radio, sometimes you can hear my stomach sound. 진짜 농담 아니고 약간 보글보글 라면 끓이는 그런 소리가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 소리가 오늘 나나 안 나나 한번 감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진 모닝 그룹 오셨네요. 굿모닝입니다. 조국님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일 마치고 퇴근길에 인사드립니다. 서머 PD님의 주차 실력이 후덜덜합니다. 후방캠도 없이 하신다니 진정한 주차의 달인이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And now complimenting about my parking skills when you have never looked at it in your life, in person.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한 말만 듣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군요. 실제로 본 적은 없으니까.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진짜 잘해요. 정말 칭찬 감사해요. 우리 조금모닝 그루버도 주차 잘하시지 않을까요? Because you drive every single day. 굉장히 큰 화물차도 운전하시고 하시니까 주차 정말 거뜬하게 하실 것 같은데 말입니다. Now, today we're talking about how cool we are. About those moments when you feel like, oh, I think I'm pretty cool. 나 좀 멋있는데 싶은 순간 오늘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Kim's fan morning groover responded to this question. 목표의식을 갖고 입사 후부터 지금까지 꿈을 위해 한 길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적인 노력에 대해서 나름 자부합니다. So I take a lot of pride in my unwavering dedication, staying completely focused on my goal and pursuing my dream from the moment I joined the company. And you have sent in the list of certificates that you have acquired for the past few years, I guess. And I'm just amazed by all these efforts that you're making. You never stop trying. You always go for one certificate to another and you never stop trying, making an effort. And that is just really awesome. 이게 그리고 뭔가 취미로 이렇게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 내 일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일을 이렇게 자격증을 따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킴스팬 모닝그룹의 회사에서 알아야 됩니다. 예? 직원이 훌륭하게 이렇게 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격증까지 따고, 아, 혹시 필수인가요, 회사에서? 아니에요. 이거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I think you're doing all of this voluntarily, and this is amazing. Like the CEO at your company should know about this. 제가 다 알려드리고 싶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저는 집 근처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갔을 때 필리핀 손님들이 계셨는데 직원분이 음식을 나를 때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의자를 조금 옮겨달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어쩔 줄을 몰라 하셔가지고 도와드렸어요. 간단한 영어였지만 손님들도 직원분도 고마워하셔서 나 좀 멋지다 생각했어요. BTS의 Love Yourself 듣고 싶어요. Look at you helping out using your English skills. 아, 이런 것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when you're just voluntarily helping out someone who seems to need your help. You know, just look at yourself. How amazing you are. 우리가 사실 뭔가 바쁘고 나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그냥 아 모르겠다 해서 눈 감고 이렇게 갈 때도 솔직히 있을 수 있잖아요. And it's not a bad thing because it's not mandatory to help out. But regardless of all that situation, there are people who would use a few seconds to help out.
That is an amazing behavior. 정말 멋진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많이 돕고 살아야죠, 여러분들. 이 세상 지구에서 혼자 삽니까?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보이면 또 도와주고, 그런 멋진 나 자신의 또 한번 취해보고, 그러는 거죠. 아, 나좀 멋져 싶은 순간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Let me know about the moment when you felt so cool about yourself.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Now here is a song going out to the amazing Happy Life Morning Groover BTS Answer. Love yourself. Oh, love myself.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죠. 네가 내든 좌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또한 너 일부 넓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it.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어

Haven't listened to this song in a while. That was BTS, Answer, Love Myself. Not Love Yourself, but you might as well just do that. Love yourself, love myself, love ourselves. Let's go. It is all about self-love today.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말라니까요. 오늘 자신에 한번 취해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 멋진 순간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소한 순간이어도. 우리 박우리 팀장님은 어떤 순간에 그렇게 느끼실까? 굉장히 겸손한 분이시거든요. She's very humble. She's such a modest. So I wonder, like, exactly when she would feel like this? 제가 만약에 박은희 팀장님이라면, 이 회사의 팀장인 나 자신. 내가 팀장이라니. 오늘은 또 어떤 선물을 부려볼까? 약간 그런 생각. 속으로만 약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 또 회사 팀장이잖아. 막 약간 그런 거. 내가 바로 EFM의 권위자다. Let's go! 그런 생각? 전혀 그러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은희 팀장님의 성격상, 네, 좀, 눈에 좀 안 띄는 걸 좋아하시고, 조용히, behind the scene에서 일하시는 걸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뭐, 기획안 같은 거 되게 잘 쓰세요. So she should feel proud about that. 거의 무슨 AI가 쓰는 것처럼, 네, 써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쓰시거든요. She writes even better than AI. 듣는데 AI가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이래서 제 일 열심히 안 해줄까 몰라. 어쨌든 She writes proposals really really quick and nice and neatly. 그래서 아, 기획안을 정말 잘 쓰시는 분 이렇게 좀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직원들한테. 감독님 공감하시죠? 그녀의 기획안 아마 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긴 한데 But anyways We're talking about how cool we are. Okay, morning groupers. 얼짱님께서 저는 자칭 맥가이버예요. 돈 아끼려고 집에 있는 것들을 알아서 수리하고 고칩니다. 그런 제가 멋집니다. 얼마 전에는 셀프로 에어컨 필터 교체했어요. 점점 DIY, do it yourself에 빠져드는 중입니다. So I would call myself MacGyver. To save money, I fix and repair things around the house all by myself. And I think that is pretty cool of me. Just recently, I even replaced the air conditioner filter on my own in my car. And I'm totally getting hooked on DIY. 그러니까 이 맥가이버 자화가 잘 몰라요. 근데 어렴풋이 아는 거는 뭔가 이렇게 고치고 막 이런 걸 잘하면 어, 너 맥가이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맥가이버 세대는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그것까지는 알아요. 대충 그냥 뭐 좀 고치면 그래서 저 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좀 잘 고치면 나 맥가이버 같지 않아? 막 이렇게 막 물어봐요. 주변 사람한테. 근데 어떻게 그분이 생겼는지 어떤 시리즈인지 이런 거는 모릅니다. 뭔가 대명사가 됐다고 해야 되나? So MacGyver became a pronoun of someone who's able to repair and fix things well. But I do not know who MacGyver is at all. 어쨌든 우리 얼짱님 맥가이버시구나. 뭐 잘 고치시고. 이런 거 요즘에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가지고 은근히 따라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에어컨 셀프로 교체하기. 필터 이런 거 교체하기. And if you have realized the amount of money that you have saved at the end of the day, it feels good. 아, 이거 만약에 어디 센터에 맡겼으면 한 2, 30만 원 나왔을 텐데 고작 5만 원에 해결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그 TBS EFM 감독님들이 은근 또 맥가이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기술 감독님이시니까 뭐가 고장나거나 이러면은 they're able to, you know, step up and fix things for you. Because obviously they're engineers. So they have this basic knowledge about cars and all those type of like repairs. 굉장히 든든하신 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에어컨 필터를 돈 주고 갈았었거든요. 아니다, 배터리다. 자동차 배터리인데 여기 TBS EFM 출신 감독님이 아, 그거 나한테 3만 원만 주면 알바비 주면 내가 그거 5만 원에 갈아줬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진작에 얘기하든가, 그죠? 어쨌든 맥가이버들이 많은 TBS EFM. 0117 Morning Groover. 저는 10월에 오는 위켄드에 내한 공연 예매에 성공했습니다. Oh, you made it to the, you know, getting the ticket for the weekend. Good luck. 어쩌면 여러분들 저는 이런 거 되게 못하거든요. 잘하는 사람들 되게 부러운데 이걸 성공한 사람이 여기 계시군요. 정말 0.01초 컷이었는데 그걸 해낸다.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예매할 때만 해도 언제 10월이 오나 했는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을이 정말 기다려지네요. Blinding Light 듣고 싶어요. How are you doing this? So are you supposed to book the ticket with your phone or the computer? Because
Usually we would think the computer is fast, but that's not the case anymore, right?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더 빠르다고 들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들 예매를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아, 또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 콘서트. 10월 뭐 금방이죠. 예. 뭐 많이 많이 즐기시길 바라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도 콘서트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콘서트에 가서 이렇게 떼창하는 나 멋지지 않아? 이런 느낌도 마구마구 받으시고요. Alright, here is the weekend blinding lights. Morning Groovers, stay tuned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with all these kind of fun segments. 제가 노래 큐를 너무 일찍 해버려가지고 이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상해 주세요. Music cu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everyone. You'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lready. And yes, I'm your host, Summer. Thank you for starting your day with us on Morning Groove. You can tune into our radio show by tuning in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사연 혹은 신청곡 같이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We have our open chat room, Morning Groovers. If you go on our K-Talk app and if you search for TBS EFM Morning Groove, you will be able to join our fun chat room where you can share pictures, where you can say hello, where you can greet each other and everything. It's all that fun, Morning Groovers. So go ahead and check it out.
2: 좋아요, 여러분들. 뭐 혹시 주변에 뭐 생일이신 분 아니면 뭐 좋은 일 있거나 뭐 슬픈 일 있거나 다 좋아요. 저한테 이렇게 계속 공유해 주세요.
1: We're gonna talk about it all together here on Morning Groove, and that is what Morning Groove is all about. We have a song request from a new Morning Groover, 7168 Morning Groover.
2: 굉장히 시크하게 신청곡 하나만 딱 남기셨어요. 좋아요. 이래도 저희는 틀어드립니다. 뭐 이렇게 길게 사연 보내면 틀어주고 막 이런 거 저희는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들 뭐 어디 딴 데 라디오 들으시면은 막 길게 보내고 웃기게 보내고 막 이래야 소개해주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보내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심플한 신청곡이더라도요.
1: Here is 이무진. 잠깐 시간 될까?

0: Yeah, this is Havana by Camila Cabello, and this is the favorite room of yours, your favorite room. 우리 코리안들이 가장 사랑하는 방, 노래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And we are getting it started with some Latin vibe. 또 중남미 출장을 다녀오신 모닝그루버도 계시고 해서 why not start our 노래방 with some Latin music with the one and only beautiful, que bonita, que guapa Camila Cabello. This is Havana from Cuba. Let's go. Havana의 온 나나. Let's go. 여러분들 노래방 시작이 되었고요. Of course, I've got a little mission for you. Everybody, before the mission, sing it. Havana의 온 나나. Havana의 온 나나. 보라돌이. Okay, here's a little bit of TMI quiz for you. What did Summer forget today? 오늘의 TMI 퀴즈, 정말 쓸데없지만 괜히 궁금한 TMI 퀴즈인데요. 오늘 아침 썸머가 무엇을 깜빡했을까요?
1: Because Summer is a very forgetful person, I would have to admit. So what on earth did she forget this morning?
0: 딱 회사에서 아 맞다 이러면서 제가 딱 알아차리게 됐거든요. 무엇을 깜빡했을까요?
1: And it did feel quite uncomfortable because I forgot about this. So what on earth did Summer forget?
0: 알아맞혀보세요.
1: Take a good guess, Morning Groovers. Get working! Chop, chop, chop, chop!
0: 여러분들 열일하세요. 이제 하루만 지나면 주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말을 앞두고 그 주말을 기대하면서 열일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썸머가 무엇을 깜빡했는지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1: So, leave your answer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on what on earth did Summer forget this morning? Okay?
0: G1 Jung Morning Groover says, 출근길 차에서만 듣다가 매장 오픈 준비하면서 보이는 라디오 처음 봅니다. 아, hello! 아, 부끄러워요. 갑자기 또 이렇게 대놓고 본다고 하시니까.
1: I feel a little shy because now I know that you're watching me. Oh my gosh.
0: 얼굴 약간 가리고 있거든요. 괜히 부끄부끄 모든데. 지원장 모닝그룹 welcome. 오, 매장을 운영하시는구나. 매장에서 모닝그룹 틀어주시는 거 어때요?
1: We have reruns.
0: 재방송도 나가거든요. 3시에서 5시. 그때도 매장 운영하시나요? 틀어주시면 좀 창피하시려나?
1: But welcome to the program. 우리 지원정 모닝그룹 오늘 매장 오픈 파이팅 하시고 오늘도 알찬 하루, 매장 대박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0: 하바나 언나나 썸머가 뭐를 깜빡했을까요? 나나
1: 어머, maybe there are some hints in the music.
0: 알아요? 여러분들? 노래 안에 힌트가 있을지도. 그러니까 유심히 생각해보고 한번 들어보시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1: What on earth did she forget this morning?
0: 사실 까먹는 게, 깜빡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해요, 요즘에.
1: Let's go! We're going to Cuba, everyone! This is Shakira, Shakira!
0: Hips don't lie,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흔들흔들 하고 계신 거 다 알거든요.
1: I know that you're shaking your hips right now because your hips don't lie. This is by Shakira.
0: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언니.
1: You make a woman go mad.
0: So be wise.
1: 네? Body language를 읽어봐. Reading the signs of my body. I'm on tonight.
0: 아, 너무 좋아. 너무 오랜만에 들었잖아요.
1: I haven't heard this song in a while. And sometimes I feel like I need it.
0: Alright, 표현하면 뭐인 거로 봐. 아, 이 노래 엄청 좋아했는데, 샤키라.
1: So you used to love this song. And now you're not gonna like it anymore?
0: 이제부터 노래 안 좋아하실 건가요? 왜요? 저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1: Sing it together with me.
0: Yeah, this is Havana vibe, everyone. 전 노래부터 지금까지 계속 Latin vibe로 가볼게요.

But then it turned out there was nothing in the car. I found nothing. 정말 짱났어요, 여러분. 어, 깜빡해가지고 혹시 차에 두고 왔나? 했는데 차에도 없더라고요. We have a guest from 3151 Morning River. 혹시 정신 못 만오신 거 아니죠? 오늘도 미친 텐션 서머피디님 최고예요. 아, 정신을 놓고 하자. 여러분, 저 그렇게 정신 나간 여자 같아 보여요? 그래 보여요, 여러분들? 어, 그럼 뭐 매번 이게 방송할 때마다 정신 놓고 오는 거네. 좋아요, 여러분들. If that makes you happy, I would leave my mind at home and then just come here. Only my physical body is going to be in the studio so that I can provide you some fun, fun, fun radio show. How about that? 정신이라뇨. 그건 아직이요. 아직도 약간의 그 얇은 정신줄 붙들고 있어요. Okay, so don't worry. I still have my mind. Oh, no, I'm all calm. Okay. 아까 우디 노래 신청하신 모닝그룹어, they're always listening with her daughter. 3628 모닝그룹어 says, 안녕하세요. 사용과 신청곡 딸과 가슴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하트하트 감사드려요. 정답, 차키 주고 나오셨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하트하트, 우리 아름다운 딸인가 아름다운 3628 모닝그룹어 하트하트. 어, 너무 다행이에요. Thank goodness that you listened to the song that we played for you as that was your song request. So did I left my car key inside my car? 와, 정말 아찔한데? 왜냐면 저 차 키 딱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두고 차에서 내린다? 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Oh my god, how are you, like, what are you gonna do if you do that? 그건 아니고요. 차 키를 제가 오늘 조금 찾긴 찾았어요. I did look for my car key, actually. 어, 이것을 깜빡했기에 아, 차에 있나 했는데 뭐야 내 차키 어딨어 이랬는데 차키를 제가 스튜디오에 두고 밖에서 제가 뭐 다른 걸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키를 약간 깜빡한 것도 맞기는 맞아요. So it's partially right because I did forget my car key for only like 5 seconds. So yeah, you're partially correct. But that is not the main stuff that I forgot about. 전화하지 마세요. Stop calling me. Stop telephoning me. Lady Gaga, Beyonce. 여러분들 전화 받기 싫은 거 너무 많지 않나요? Stop calling me, okay? 전화하지 마. Don't call me, don't call me. 오랜만에 한번 따라 부를게요. Oh my gosh, this song came out in 2009. I'm kinda busy. 난 너무 바빠.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070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받고 싶지 않아요. Kinda busy.

7987 모닝그룹은 흔들고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7시 반 출근해서 모닝그룹을 살짝 듣고 아쉬웠는데 병원 갔다가 늦게 출근해서 노래방 코너까지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선배님이 들고 오신 건 하루살이 빠진 텀블러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텀블러를 제가 두고 왔다고? And it's good to hear that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fully because the fun part starts later in the program. 아침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는 저희가 할 게 좀 많아요. We have so many things to do. 뭐 뉴스도 해야 되고, 날씨도 해야 되고, 교통정보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all the fun stuff begins right now.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노래방 시간에서 즐거운 일이 벌어지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텀블러라고 해주셨는데 텀블러 예리하시네. 혹시 보이는 라디오 보고 아 텀블러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Kim Span Morning Groover says 핸드폰 Happy Life Morning Groover says 저도 핸드폰 조국 모닝으로 노트북 조국 모닝으로 노트북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라디오에 여러분들 이렇게 티가 나네. 보이는 라디오 안 보시죠? 저 보이는 라디오에서 계속 핸드폰 만지고 있었는데 You know, I've been holding onto my phone, I've been holding onto my laptop, I've been working on it. 아, 아니면 아까 잃어버려서 제가 다시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저 되게 멀리 살아요, 여러분들. I live really far from here. So that's not the case.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를 보면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If you're watching me on a VMR radio, you'll be able to guess the answer pretty easily. 평양냉면님, 미모를 두고 왔다고요? 저 오늘 안 예뻐요? 진짜. How can you say this? I've got my beauty? 근데 이것도 약간 말이 될 수 있겠다. 제가 오늘 본가에서 자고 왔거든요? So I would carry around my makeup kit. And I forgot my makeup kit. 어머, 저는 그냥 일상이 깜빡이네. 그래서 오늘 그 엄마 파우더 바르고 왔어요.

felt good. 나는 그대의 Ow! 좋아요. 여러분, this will be the answer. What did Summer forget this morning? 오늘 아침 Summer가 깜빡한 것은 바로 텀블러입니다. 정답. 지금 그래서 급하게 편의점 가가지고 이 커피를 사온 거예요. So I ran to the convenience store to buy this cup of coffee because I forgot my tumbler. And it felt really unpleasant because I have already prepared a cup of coffee inside the tumbler a night before so that I can just grab it in the morning and just be convenient. But then I just forgot to bring it.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침에 시간이 없잖아요, 준비하는데. 그래서 오케이, 나는 준비된 여성 파워제이니까 미리미리 커피도 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져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안 가져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내가 차에 두고 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So I ran down to the parking lot to see if I left my tumbler inside my car and there was nothing. 막 바닥까지 체크했거든요. 혹시 내가 빠르게 달려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막 바닥을 막 짚었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핑크색 텀블러가 아니라 I have prepared another like big giant tumbler because I felt like I needed some extra cup of coffee. 커피가 좀 더 많이 담길 수 있는 텀블러를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걸 제가 깜빡한 거 있죠. So I forgot about it, totally. 아, 여러분 큰일이에요. Why am I being so forgetful all the time? Looks like somebody's happy. At least we have one morning groover who's happy that they got the answer correct. 9087 morning groover. Yeah! 맞았어요. 아침부터 기분 좋네요. 신청곡 드립니다. 엄정화님의 엔딩 크레딧. 어,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9087 모닝 그룹어 또 라디오를 풀로 듣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막 그러는 것 같지 않나요? 재밌는 노래방도 듣고 정답도 맞히고 예리하시네. Good job. 오늘의 명예 모닝 그룹어는 9087 모닝 그룹어 AKA 명예 알바생입니다. 아, 오늘 더블로 드릴게요. 우리 9087 모닝그룹어 수당 챙겨 드릴게요. 40만원 드렸으면 좋겠다. Anyways, 나는 그대의 디바 디바 디바 DJ 박미 DJ 박미 Let's go! 아, 1, 2 밖에서 왜 저러냐고 쳐다보시는데 아우 뭐야 눈 안 마주칠래 그냥. 여러분 아침에 정신이 많이 없기는 해요. 아침에 항상 분주하고 바쁜데 we're always busy rushing ourselves getting prepared in the morning. So don't forget to double check so that you don't forget anything like tumbler. 제가 이 아침에 출근할 때 꽤나 많은 걸 깜빡했었어요. Last time I actually left my phone in the convenience store. 그래서 편의점에 다시 달려가가지고 찾아갔을 때도 있고 정말 아침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나 봐요. This is 2pm Heartbeat. 우리 짐승들 OPPA들이죠? 짐승들 오빠 저 옥태견 되게 좋아했었는데 여러분들 listen to my heartbeat beating for you, okay? 다 같이 떼창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빠들 여러분들 2pm 오빠의 Heartbeat 들으면서 오늘 코인 노래방은 여기서 좀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Stay tuned everyone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박우리 팀장님께서 엔딩 크레딧도 나가야 된다고 조금만 더 떠들라고 하셔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 can do it. I can do it. 맞아요. 신청곡은 저희가 또 틀어드려야 되니까 약간 시간 내면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틀어드립니다. That is the ability that we have for our 박우리 팀장님. 박우리 팀장님의 어떤 능력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청곡은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세요. She has this responsibility. To make sure that all of your song requests are being played. Heartbeat. 그녀의 heartbeat. For you, Morning Groovers. Heartbeat beating for you. For your 신청곡스에요. For all your song requests. She's feeling the heartbeat for you, Morning Groovers. 저만 여러분을 위해 심장이 뛰는 게 아니에요. For her, 우리 영양구 감독님도. Heartbeat beating for you. Heartbeat beating for you. 10점 만점에 10점. 매쉬업도 한번 해봤습니다. DJ 박우님께서 매쉬업도 같이 제공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This is 모아 노래방. 지금 여러분들 뭐 따라 부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흔들흔들 하고 계시는데 그 바이브 오케이 이렇게 끊어진다고요? What a nice mashup by Diva. 우리 DJ 박우니님의 신청곡 mashup 듣고 오셨습니다.

0: 올해 12살 상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고양이 CSI 모닝글버 텍스틱 백. 내 어릴 적 꿈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몇 개나 이루고 살았는지. 인생은 참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는 뜻. 오늘도 열심히 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Of course, the fact that you're able to get up today early in the morning and get on with your daily routine, whether it has to be going to school or going to work, you're already doing a fabulous job. So give yourself on a pat. 여러분들, 이게 내가 꼭 뭔가를 성취해야만, 뭔가를 꼭 달성하고, 막 성과를 보여야만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이 아침에 꾸역꾸역 내가 늘상 그래 왔듯이 또 출근하는 것 자체로도 이미 대단한 겁니다. 그 복적복적한 지하철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아, 내릴게요. 막 이러면서 열심히 회사를 가는 내 모습. 정말 자랑스러워 해야 됩니다. So be proud about yourself. Just the fact that you're surviving each day without any difficulties. 8248 모닝그루버, this is a new 모닝그루버. 출근길에 늘 귀가 트여서 외국 여행 가서 앱 없이도 의사소통 되는 그날을 위해서 모닝그루버를 들어요. 근데 요즘 고3 딸이 스트레스로 밥을 잘못 먹어요. 제발 조금씩이라도 밥을 먹고 건강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목숨보다 사랑한다, 까꿍아. 라고. Look at you still calling your daughter 까꿍. 고3인데 이렇게 또 사랑스럽게 까꿍이라고 불러주시네요. You must be so worried that your daughter is not eating well these days because of all the stress and pressure I believe that she's going through. I guess that is because of college entrance exam and everything. 그러게요. 이 고3은 참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막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또 억지로 먹으라 그러면서 스트레스 주기도 좀 조심스럽고 좀 그런데 좀 이렇게 내버려 두기에는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조금만 더 힘내서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진짜 뭐 아몬드 한 줌이라도 좀 챙겨 먹고 이렇게 좀 입맛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또 고3 따님분 그리고 또 고3 자녀를 둔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너무너무 고생이십니다. This is such a nice expression. 엄마 목숨보다 사랑한다 까꿍아. I don't think I ever heard this from my parents ever. 좀 표현을 잘안 하잖아요, 우리가. 제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엄마 아빠 목숨보다 사랑해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는 것 같고 딱히 수리마 엄마가 목숨보다 널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서로서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다 보면은 오그라드는 것도 조금 줄어들고 지금 제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나 들으면 좀 오그라들 것 같긴 하거든요. 아내 버릇해서. So it's good to see that you're always expressing your love towards your daughter.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for texting.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아들과 데이트하러 벌써 나왔어요. 아들이 자기가 노래 신청한다고 보냅니다. 샤키라의 다이다이 러웨어 웨이 다이다이 도로로로 샤키라 하면 또 샤키라 카피 썸머 아니겠어요? 우리 체육부장 아드님 귀가 썩었나요? 죄송합니다. Look at you going out on a date with your son. Should be nice. 오늘 날씨 요정이 되시길 바라면서 즐거운 또 데이트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Alright, morning givers.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Let's have a listen to Shakira, Burna Boy, Die Die.

That was Olivia Rodrigo with Stupid Song. 선세 모닝그룹어, 썸머 누나, 이 바쁜 아침에 모닝그룹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모닝그룹어님들 정말 멋지지 않나요? Absolutely. Needless to say, you guys are the best. The fact that you're listening to this show every single day and just being there for me, being there for us, leaving a mark. 이렇게 여러분들 매일매일 꾸준한 청취해주시는 거 정말 멋지죠. 여러분들 칭찬 스티커 진짜 100장, 500장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Thank you always for supporting and thank you for always listening to the show nice and enjoyably. And thank you for tuning in to today's edition of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게 달려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보기 오늘은 TBS EFM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I'm trying to upload here and there. So we have two channels, TBS EFM and TBS EFM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So you might as well want to, you know, subscribe on both channels because you never know when I'm going to upload which videos on which channel. 여러분들 혼란을 드려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저의 전략이에요. 마치 대단한 전략이 있는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어쨌든 메인 채널에도 조금 모닝그룹을 올리고 싶어서 메인 채널에 다시 보기, 다시 듣기 서비스에 올려주겠습니다. Anyways,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Tame Impala, Eventually.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I'll be your sky.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3: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2: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night. So if you don't got a lover, just close your eyes.

Train Drops of Jupiter 듣고 왔습니다. 7211님께서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큐티님들, 이큐피디님 안녕하셨어요. 첫 곡이 Train이라니 별별 일이 많았던 여름을 보내고 오랜만에 라디오 켰습니다. Been through a lot during this summer season and haven't been able to listen to radio for some time and I just turned the radio on today and listening to Train song. 그러셨군요. 힘든 일이 아니셨길 바랍니다. But hope you're doing okay. 7111님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주시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What's up everybody? Happy Tuesday. Thanks for tuning in to 112-113. Today is August 25th. The time is 10:06 and 15 seconds and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12-113 on the Kakao open chatting channel and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채널이 열려 있는데요. TBS EFM Live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또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we have a couple of reruns. The first one at 6 p.m. and second one at 2 a.m. the morning after. Hope you're having a fine morning. 오늘 주제는 조금 부끄럽지만 기쁨의 눈물입니다. Today's topic a little embarrassing for me to admit, but it is tears of joy. 사실 어제는 어제 이야기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금 서론이 길 수 있는데 어제는 좀 주말부터 있었던 이런 일들의 연속으로 그리고 또 뭐 새삼스럽지만 저희 회사가 이 처한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좀 마음이 힘든 날이었습니다. Yesterday was a bit of a difficult day for me emotionally. A series of things happened since the weekend and on top of that, you know, I found myself thinking again about the situation our company TBS is in. There are just a lot weighing on my mind, let me put it that way. 어제도 퇴근을 하고 그래서 이 딸아이를 학교에서 픽업하고 뭔가 차분하면서 다운된 기분으로 이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So after work, I picked up my daughter from school and we were just driving home, feeling kind of, I don't know, a bit down, you know, just kind of feeling quiet, right? 근데 이제 처음 전 받는 전화번호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전화가. 근데 요즘 좋아진 그 스마트폰의 발신자 정보 표시로 뭔가를 직감할 수 있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So when my phone rang, it was a number that I didn't recognize, but thanks to those caller ID features, I immediately had a feeling about what it might be about. It was from the Korea PD Association, 한국 PD연합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사실 내내 기다려왔던 전화이긴 합니다. It was actually a call that I've been waiting for and hoping for some time. I just didn't know when I would be getting that phone call.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저희 프로그램 1012-1013의 여름방학 특집 사운드바이트를 통해 제가 이달의 PD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Yay! They told me that our summer special, me, the producer of the month award에 줬습니다. I honestly can't remember the last.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해서 어떻게 아내한테 말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냥 재미없게 뭐 그랬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좀 놀래키고 싶었거든요. So when I got home, my wife about this news. So I kind of was trying to like, you know, play cool, right?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다음 주에 뭐 전화가 왔는데 다음 주에 뭐 PD연애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도 제가 출품을 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 너무 기뻐해줬는데 to their office and pick up some kind of award next week. What do you think? Should I go or should I not? 약간 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듯이 얘기하니까 Of course, she knew I had submitted the program for the award and she immediately knew what I meant and she was so happy for me. And then
completely unexpected. You know, I kind of teared up. 막 엉엉 울었다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약간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그냥 상일 뿐.

뿐인데. 뭐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상일 뿐인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손목 통증을 이겨내며 했던 수십 시간의 편집, 그리고 또 무더운 여름 동안 이 고등학생 리포터와 녹음기를 들고 다니며 했던 녹음 등이 생각이 나면서 아마도 그걸 누군가가 알아줬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아마 확 이모셔널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You know, it's just an award, right? You know, and nothing more. But suddenly, I guess I reflected back on the dozens of hours I spent editing despite the pain in my wrist. And I remember walking around in the summer heat with a high school reporter and a recorder, you know, trying to capture all these voices and stories and, you know. And I think what really got me was just a simple feeling, you know, someone noticed, someone recognized the work. I guess that was enough to bring the tears. 그리고 아직 우리 회사 TBS가 정상화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And more than anything, I hope this award can show that TBS EFM is still capable of creating meaningful, award-winning content without a single one of a production budget. And this kind of recognition can contribute even in the smallest way to helping TBS get back on its feet. And what would mean even more to me than the award itself.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타입이냐면 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눈물을 흘려본 적이 거의 손가락에 꼽을 만큼 거의 없었는데 어제는 그냥 뭐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그냥 무장해제가 되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럴 수 있구나, 나도. So I'm actually someone who rarely cries, whether I'm happy or sad. But yesterday, all my defenses just came down. I was just unarmed. And the tears came naturally. And I thought, wow, this is what tears of joy feel like. 이런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기쁨의 눈물이라는 주제인데요. With just a tiny bit of bragging. Hope you understand. And I want to ask you, when was the last time you cried?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본론이 길었네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것 같은데요. The Cure, Boys Don't Cry.

received an award as a producer. 제가 2009년에 이제 처음 PD를 시작을 했고 했으니까 지금 한 17년 정도째잖아요, 그죠? 근데 17년 차인데 I don't think I've ever been awarded any meaningful award. 뭔가 이렇게 사내에서 이렇게 주는 그런 거 말고요. 어떤 뭔가 정식 recognition을 받은 거는 처음이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저에게 큰 여러 가지 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 근데 as I was preparing for today's broadcast, right? I wanted to talk about this and share this with our listeners. 저희 청취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I was so worried because you know, what if I cry on air? 혹시 방송 중에 내가 울면 어떡하지? 라는 그 걱정이 굉장히 앞섰어요. As I kind of go through this story of what happened yesterday. 근데 좀 마음이 정리가, 차분하게 정리가 돼서 그런지 막 울 그런 기분은 아니네요. I don't feel like crying. I think I'm perfectly at ease, happy, but you know, not overly emotional that I want to cry.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이 I received this award for this summer special program. If you are not familiar with what it is that we won the award for, it was for the month of July. So every Friday we aired 5 episodes of this special program called Soundbite. And the concept of the program was a high school reporter interviewing a fellow high school student. 그래서 high school 학생이 동료 또래 high school 이제 그 알파 제너레이션들끼리의 어떤 대화라고 할까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오면 제가 그걸 편집을 하고 약간 프로듀싱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약간 미니 다큐멘터리처럼 그렇게 5편. 근데 8월 초까지 했기 때문에 총 6편이긴 합니다만은 listen to it again on our TBS EFM website. TBS EFM 그 1편부터 6편까지 정리를 해놨거든요. 한번 commenting on the last episode of Soundbite. 6번째 이제 마지막 편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다 수고했다. 리포터 지한듯이 수고했고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갑자기 on air, as I was introducing the last peaks on air that day. 진짜, 그걸 컨트롤 할 수, 이렇게 내가, 방송을 하면서 울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근데 I didn't want to cry on air. 근데 진짜 참고 싶었어요.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So I really try so hard not to cry. 그래서 I was able to barely hold it in. 그래서 이제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할 때, 그냥 노래 들을까요? 하고 이제 노래를 확 가버렸는데 I'm not sure if any of our cutie names are noticed, but you know that was my almost 그런 그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베스키님께서도 오늘 이달의 PD님의 방송 1012-1013을 청취하려고 하니 이렇게 설레이는지요? 큐모닝입니다. 이렇게 1033님도 우셔도 됩니다. 근데 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는 거는 조금 아니고 울었다라고 이렇게 경험을 얘기한 거는 I think it's okay. So I want to hear your stories as well. 기쁨의 눈물 흘리신 적이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This is 이진아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Faith No More, Epic 듣고 왔습니다. Was a huge hit back in the 90s. 90년대 이 곡을 들으면서 감동을 느끼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군요. So let's get to some messages sent in by our cutie님. So, 룰루랄라님께서 평생 살면서 연인 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보지 못해 나는 너무 티라 사랑이라는 감정을 모르나 했는데 어느 날 제게도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I'd gone my whole life without ever really experiencing romantic love, so I wonder if maybe I was just too much of a tea to understand what love felt like. Then one day, love finally found me. Wow. It sounds like a start of a beautiful love story. 제 마음을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버버하다가 차였지만 제 마음속에도 이런 설

설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이고도 여전히 그 예쁜 감정은 남아있네요. 덕분에 외로움이라는 것도 알아버렸지만요. I had no idea what to do with all those feelings. I stumbled around awkwardly and eventually got rejected. But I still cried tears of joy because I discovered that I too was capable of feeling that kind of excitement and the tenderness. So even after the heartbreak, the beautiful feeling is still with me and also learned what loneliness feels like. 와, 하나의 어떤 스토리, 또 이렇게 함축된 하나의 이 어떤 문장들에서 느껴지는 이 아름다움. I feel the sense of beauty and also sense of a bittersweetness in your just a short writing. 길지 않은 글인데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시는 그런 글이네요. 감사드립니다. Hope there's another love waiting for you just around the corner. 바로 이렇게 코너 돌면 또 새로운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모님께서는 이달의 PD상은 너무 작죠. 제가 최고의 PD상 드립니다. PD of the month is just too small for you. I will give you best ever PD award. 감사드립니다. That's greatest compliment for me, you know, coming from our listeners. 저희 청취자님들이, 큐티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큰 상인 것 같습니다. 모모님께서 얼마 전에 우크렐레 수업에서 G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하는데 가슴이 뭉클, 눈물이 핑 했어요. 감동, 기쁨의 감정이었습니다. Not long ago, I was playing air on the G string during my ukulele class, and suddenly I felt a lump in my throat, and tears came to my eyes. It was a beautiful mixture of being moved and feeling pure joy. 그렇군요. 음악적 그런 감동을 느낄 때 눈물 흘리는 분들 많은데 또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느끼셨다니. That is huge. I guess that could be a turning point for you to really get into a ukulele instrument, huh? G선상의 아리아 제가 하면은 떠오르는 곡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렉트릭 기타 연주곡인데 들을 때마다 항상 뭐라고 할까 감동을 받는 그런 연주이거든요. April Sky라는 연주곡인데 Vinnie Moore라는 기타리스트가 연주한 곡인데 G선상 아리아에서 이제 영감을 받은 곡입니다. Let's give it a listen. This is for 모모님, Vinnie Moore, April Sky.

A couple of tracks, Vinnie Moore, April Sky, and the track you just listened to was Franz Liszt, Liebestraum, that is number three. Request from 1033님. 어저께 PD님의 기쁜 수상 소식을 들으며 바로 떠오른 곡이라고 이렇게. I was almost reminded immediately of this song when I heard of the news you winning the award yesterday. 그렇군요.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033님. 사연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돌아와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컨 하프로 돌아오겠습니다. This is Enoch. 그대는 장미보다 아름다워.

0: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2: Hey, 101.2 101.3 TBS EFM.
3: Hit
2: it. 101.2 101.3 101.3 101.2 101.3 D.
3: Drop it.
2: E-S-
3: Come on, yo.
2: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number two. Let's go. This is 112, 1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YouTube is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as Boiner Radio.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은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창도 열려있는데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So text us at the pound 1013, which will cost you 51. Song request, stories, shout out, send them all my way. Your stories are always welcome here. So getting a lot of congrats for winning an important award for us. And 뽀글님도 메시지 주셨네요. PD님의 서사를 어느 정도 알게 된 큐티로서 좀 전에 눈물이 핑 도셨다는 말씀에 마음이 찡. 언젠가 뮤직부티크로도 수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뮤직부티크 정말 멋진 세그먼트잖아요. 축하합니다. 예!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As a cutie, 뽀글님 says, who's gotten to know a little bit of your journey and hearing you say that you had tears in your eyes earlier really touched my heart. I hope one day Music Boutique gets an award too. I think it's a wonderful segment. 감사드립니다. 아, 욕심이 이제 없어졌어요, 저는. I think this is more than enough for me. 이미 충분히 많이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벌써 드네요. 감사드립니다. 보글님 항상 좋은 메시지, 또 따뜻한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그렇게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에 또 감동을 받으셨다니, 그거에 또 감동을 받네요, 저는. 3101님께서 딸아이의 졸업식, 딸아이의 초등 입학식, 그리고 큰 가방을 들고 교문을 들어가던 첫 등교 때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였는데 초심을 잃지 않아야겠어요. 어제 오늘 EQ님 그리고 큐티님 모두에게 좋은 소식으로 최고의 데이였을 것 같기에 신청곡을 보냅니다. 3101님 says, I think I shed my tears of joy when my daughter's elementary school entrance ceremony, and again on her very first day of school, watching her walk through the school gate carrying that big backpack. Back then, all I wished for was just to grow up healthy. I guess I shouldn't forget that simple wish. With all the good news for both EQ and the QTs yesterday and today, it feels like these have been the best days for all of us. So my song request is this song, 바디가드의 곡 신청해 주신 OST에서 신청해 주셨는데, 맞아요. Whenever it something involves our sons and daughters, right? You know, we get teary-eyed very so easily, 그죠? 부모로서는 가장 눈물 버튼은 아무래도 자녀겠죠, 자녀. 눈물도 자녀, 기쁨도 자녀, 열받음도 자녀, 스트레스도 자녀.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 바디가드의 수록곡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소울 시스템의 곡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It's gonna be a lovely day.

0033님께서는 저는 저희 아이가 태어나던 때예요. 정확하게는 기쁨과 안도, 벅참 이런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병원 진료 보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는 언제든 나와도 돼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날 요 녀석이 세상이 궁금했는지 예정일보다 3주 정도 앞서 갑자기 나오려고 하는 바람에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So it was when my child was born. It was a mixture of joy, relief, and overwhelming emotion. After the checkup, a doctor told me that baby can come out anytime. And about the day after that happened, right? The baby suddenly decided it was time, and I had to go undergo an emergency C-section, and I was being put under anesthesia. I remember thinking, what if I don't wake up? 근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마취를 할 때 아 이대로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뜨고 하얀색 백열등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아가의 꼼지락 소리가 들리면서 눈물이 주르륵 나왔습니다. Thinking, what if I don't wake up? Then I opened my eyes and saw the bright white hospital lights above me and heard my baby making tiny little sound. The tears just started streaming down my face. 아, 그 순간. 그리고는 졸다 깬 얼굴에 남편을 보고 이내 그 감정이 파사삭했습니다. Then I saw my husband looking like he just woken up from a nap. That beautiful emotional moment that disappeared pretty quickly. 약간의 bit of a comic ending to a very emotional moment of your life. 그렇죠. 아, 그거는 이제 엄마만이 알 수 있는 또 그런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감동스러우셨 라는 그 느낌이 전해지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1033님 감사드리고요. 베니님께서는 I was emotional when one of my siblings got a chance to finish college last year. 형제 중에 대학을 마친 형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이모션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I think yes, whenever anything that involves our siblings, sisters, and parents, anybody that who's our family, I guess we do get, you know, teary-eyed or emotional. That's only natural, right? 베니님의 신청곡으로 한번 갈까요? 블루의 곡입니다. 그대와 함께.

더 블루 그대와 함께 베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Okay, let's move on to another message. It's this one sent in by 3998님 3998 text number. I remember when my older sister passed the Korean bar exam. After nearly 9 years of studying, our whole family cried, especially my mom. I still remember how emotional she was that day. 와, 9년 동안 공부 쉽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고 이뤄낸 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엄마가 참 많이 우셨던 기억이 나네요. So, 9 years of studying and passing the Korean bar exam. Korean bar exam, 사법시험. 와. 9년 동안 공부를 하셔서 통과를 하셨다. 합격 증서도 이렇게 이미지로 보내주셨는데 와 법무부 장관, Minister of Law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I'm sure that she is practicing either as a lawyer or prosecutor. 정말 든든하실 것 같아요. 또 그런 언니를 두셔서 와. Kudos to your family. 참 9년이란 세월 동안에 혼자 이뤄낸 건 아니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I'm sure that there must have been a tremendous support from the family members as well. And that's how I feel about this award that I received. You know, 이번에 받은 PD상도 there were you know, co-workers, 제 EFM 채널엔 지금 5명의 PD가 지금 24시간 방송을 돌리고 있는데 without them, you know, without them sustaining this channel for over 2 years without pay, right? 같이 견뎌줬기 때문에 또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네. 동료들에게도 화이팅 전하고 싶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소개해 드릴까요? This is 해화동 혹은 쌍문동 박보람의 곡입니다.

해화동 혹은 쌍문동이었습니다. 박보람의 곡이었는데요. So that kind of wraps up today's topic of tears of joy. 힐링하는 영신이님께서도 TBS PD님들 모두 화이팅하세요. Yes, cheers to everybody, not just the producers, but everybody involved at the TBS at this point, trying to tough it out and see where it takes us. 정상화의 그날까지 다 버티고 있는 TBS 직원들 화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I guess come to think of it, being emotional and crying as a result of being emotional. I think it happens. I think whenever we think of something that involves somebody that we love. 보통 이제 어떤 것을 이루거나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하거나 슬프거나 기쁠 때 뭔가 이모셔널해지는 거는 그것과 연관된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I think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어느 시점에서 왜 울었지라고 생각해보면은 항상 나 자신보다는 어떤 나 자신의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이모셔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I think we tend to get emotional when we think of people involved, especially people around us that we love are involved. You know, I mean, we feel happy, either happy for them or sad for them.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국엔 우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오늘 동요 위클리 4부에서 준비된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신해철, 민물장어의 꿈.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

0: 나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In a world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의 시간, 동요 위클리 시작해 봅니다. 오늘 첫 번째 곡은 아주 특이한 제목의 곡인데요. 지렁이에게 틈을이라는 곡입니다.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 곡은 이 작사 선생님의 설명입니다. 아이들의 놀고 싶은 마음을 지렁이의 마음에 빗대어 귀엽게 표현한 곡인데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아이들에게 작은 틈을 내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보내주셨는데 This song sweetly compares a children's desire to go out and play to the feelings of an earthworm. As you listen, how about making a little room for kids to simply go out and play? 틈을 내어준다라는 얘기인데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우리 동네에 깔린 아스팔트. 사람들은 좋아했죠. 하지만 우리에겐 틈이 필요해요. One day, they paved our neighborhood with asphalt. Everyone was happy, but we need a little space to breathe.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렁이의 어떤 point of view입니다. 숨쉴 구멍 어떤 그런 틈이 없다는 얘기죠. 토도독 기다리던 비가 내리는데 나갈 틈이 없어요. 틈만 나면 나가 놓을 생각 가득한 우리. Pitter patter, the rain we've been waiting for is falling, but there's no room for us to come out. Whenever we get the chance, all we want to do is run outside and play. 그 틈이 있어 더 튼튼히 자라나죠. With a little space, we can grow even stronger. 그 틈이 있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죠. With a little space, we can see a much bigger world.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요. 귀여운 가사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꿈솔 중창단이 부르는 곡이고요. 작사 박구슬, 작곡 김은선의 곡입니다. 꿈솔 중창단 지렁이에게 틈을

꿈 서울 중창단 지렁이에게도 틈을 give earthworm some room or some space.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의미하는 거는 you know civilization, you know technology, things that make us make our lives more convenient. 우리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지만 뭔가 그런 곳에서 오히려 아이들은 좀 더 놀 수 있는 공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겠죠. I think 뭔가 아이들에게 틈을 준다는 거는 또 이제 피지컬한 틈을 주는 것도 있지만 또 마음의 자유, 뭔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놔두는 그런 틈,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You know, giving children space doesn't only mean physical space. It can also mean emotional space, you know, the freedom to breathe and explore sometimes. Simply do, you know, what they want to do, you know, just go out and play, kind of. 그런 곡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Cat Stevens의 Where Do the Children Play라는 그런 곡이 있어요. 이 곡도 약간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데 도시와 이 문명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편리해지지만 정작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제 묻는 그런 곡이거든요. I think that kind of really feels connected to the theme of this song by 꿈솔 중창단. 그래서 매칭송으로 준비했는데 Cat Stevens인데 이분이 이제 이슬람으로 이제 개종을 하면서 유셉 Cat Stevens라고 이렇게 이름을 개명을 했죠. 그래서 유셉 Cat Stevens의 곡입니다. Where do the children play?

You said Cat Stevens, Where Do the Children Play라는 곡이었습니다. My matching song for 지렁이에게도 틈을. 지렁이에게도 틈을이 더 가사가 더 크리에이티브한 것 같아요. 뽀글님도 지렁이에게도 틈을 가사가 정말 좋네요 라고 이렇게 코멘트 주셨고요. 힐링하는 영신님님도 틈을 주세요. 마음의 빈틈이 필요해서 저도 강제 휴식합니다. I think we all need some space in our lives, right? We should be forced to rest sometimes. If the situation doesn't permit, we should be forced to rest and do whatever we want, I think. Cat Stevens의 곡 중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we've come a long way. I know we've come a long way. 우리가 참 지금까지 발전해 오기 위해서 많은 순간을 거쳐왔지만 we're changing day to day. 우리는 여전히 하루하루 바뀌고 있고. But tell me, where do the children play? 하지만 아이들은 이제 어디에서 뛰어놀 수 있다는 얘긴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So that was our first pair of matching one 동요 and one popular song. 두 번째 곡은요. 제가 선곡을 한 곡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이정선 선생님의 곡입니다. One of my favorite singer-songwriter in Korea, 이정선. 이 곡은 뭉게구름이라는 곡인데 I think you know this song. I think this song might even be in the textbook.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교과서에도 실린 곡인데 이정선 선생님이 만든 곡인데 이게 동요처럼 저는 느껴지기도 하는데 가사를 들어보면 꼭 동요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가사인데 이 전반적인 곡의 느낌이 동요이긴 합니다. This song, just the overall vibe of the song suggests something of a 동요, children's song. 이 가사도 너무 좋거든요.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의 구름이 되어 저 푸른 하늘 벗삼아 훨훨 날아다니리라. At the place where this land ends, I'll become a fluffy cloud with an endless blue sky as my friend. I will spread my wings and freely fly. 이 하늘 끝나는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On the day I reach the end of the sky, I will become a drop of crystal clear rain and gently fall back down upon this land. Then how could I ever feel lonely?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되리라. At the end of this land, when we all meet again, we'll come together once more and become one big round cloud. One big round fluffy cloud, that is, right? I'm not sure if you noticed over the weekend, especially last Sunday, 저번 주 일요일 날 하늘 보셨나요? It was just a beautiful display of fluffy clouds. 정말 구름의 향연이라고 할 만큼 정말 하늘이 이쁘고 멋진 구름이 막 이런 무지개까지 핀 그런 하늘 혹시 보셨나요? 그 하늘 보면서 저는 이 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뭉게구름 이정선 선생님의 곡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동요 섹션입니다. 이정선 뭉게구름.

Just a beautiful melody.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구름이 되어. 진짜, 와. How could you think of melodies like that? 진짜. I'm just so envious of 이정선 선생님. 매칭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내용적으로 매칭이 되지 않는 노래이긴 한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름에 관한 그런 노래입니다. 여유와 설빈의 곡인데요. 제목이 구름에 가려진 달에게라는 곡인데 대충 가사는 이렇습니다. 구름에 가려진 달에게, 어둠에 갇혀버린 빛에게, 안개가 거치면 보일까, 아침이 밝아오면 보일까,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여, 흐려져 똑바로 갈 수 없어, 그늘에 가려진 너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려 해. 이런 내용의 곡인데요. 사뭇 다른 분위기이긴 하지만 같이 연속으로 듣기에는 참 좋은 곡이라고 생각해서 I know they're not really talking about the same thing, right? But I think it's good song to listen to back to back in a contrasting kind of vibe, kind of way. 준비했습니다. 여유와 설빈이고요. 구름에 가려진 달에게.

That was 구름에 가려진 달에게 여유와 설빔. 여유와 설빔 참 멋진 밴드인 것 같습니다. 멋진 듀오인 것 같습니다. Hopefully we'll have them in the studio someday. 좋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이렇게 정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teary moment 같이 또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ngratulating this huge achievement together and also share your moments of, teary moment. 다 이렇게 소중한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Cloud 9이라는 곡 준비했는데 Remember, 큐티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We'll see you tomorrow, okay? This is Jamiroquai, Cloud 9.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稍后天涯放映厅，在这里您将听到来自我们海外有台精彩纷呈的节目，希望大家能够多多关注。最后，我们送上邓福如的《如果有如果》。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0: 天涯放映厅。

然后后面会说我是某某某，然后说你在做什么？啊，那在做什么的那个意境呢？会看那个个人，他会自己会填词，自己创作。好，以上。안녕마 수발이 발이슨 기 알요 알요아 은 시구다 시구다 자리아 알요 시두기츠 시두기츠 둘이 와글라.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We're going to continue to talk about how fabulous we are today. 오늘은 멋진 나 자신에 취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고 싶어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좀 취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스스로에게, 나 좀 멋진데? 이렇게 생각했던 순간, 솔직히, 언제인지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So, when was the last time you thought, hey, I think I'm pretty cool? Alright? So, when did you last feel proud of yourself? 나 자신이 뭔가 좀 자랑스럽고, 또 멋지고, 이렇게 느껴질 때 언제인지 좀 궁금해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어떤 모먼트가 있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o give you my answer, of course, to be honest with you guys, sometimes when I park my car while turning the steering wheel with only one hand, with only my left hand, I honestly think that I look pretty cool. 유치하죠? 뭔가 한 손으로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막 그 핸들을 감으면서 이렇게 파킹 주차를 할 때 제가 좀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별거 아니긴 한데 괜히 옆에 누구 태우고 이러면은 더 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나?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역시 난 주차를 참 잘해 뭐 이런 좀 주차부심이 제가 좀 있어요. 실제로 주차를 굉장히 잘합니다. 원큐에 딱 주차를 하거든요. 뭐 평행주차, 전면주차, 후진주차 다 가능합니다. So I think I'm pretty skilled when it comes to parking. I can do all sorts of parking, everyone. So I feel very proud about myself for doing that. And also to give you an additional information, I don't even look at the rear view camera at all. 저는 후방 카메라도 1도 안 봐요. 왜냐면 제 차에 후방 카메라가 없거든요. 차가 굉장히 또 클래식하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이드 미러를 보고 이렇게 띠라리라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차를 한번 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 주차에 후방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한번 해볼까 했는데, 역시 삐걱대고 막 뭐가 삐삐삐 소리 나는 게 너무 좀 약간 무섭고 약간 이래가지고, 아 됐다 사이드미러 어딨어 이러면서 이제 사이드미러 보고 또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러면서 파킹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Oh my god, you don't even look at the rear view camera? How are you doing that? I was like, I'm just used to this. 아, 후방 카메라 좀안 보는 게 낫더라고 이러면서 또 친구한테 생색 부렸는데 전좀 그래요. 그럴 때 제가 좀 멋있다고 느껴지고 좀 보태면 걸크러시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때요? 모닝그루버 여러분, 스스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It's a normal feeling to feel proud about yourself, to feel cool about yourself. So everyone, don't be shy and just let me know about those little cute moments, alright?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나좀 멋져! 이런 순간 알려주세요.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if you're watching me live. All right, morning groovers, focus on yourself.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Meghan Trainor. Me too.

0: Sunset Morning Groover. 꺄 시원한 생수 같은 생방송 모닝 그룹을 시작됐다. 썸머 누나 태봉이 가꿍 연휴 동안 보고 싶었어요. 두 시간 같이 뛸까요? 에헹. 딴따란딴따란따란 뛰어 뛰어. Let's go. 맞아요. 오늘 마치 한 주의 시작인 느낌으로 여러분들 비몽사몽 하시겠지만 You know, some of you might feel a little dizzy not being able to get used to this another daily routine, but we are back, everyone. So we gotta focus on the reality. Now we just gotta keep on running and feel energetic all together to start the day, everyone.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하루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 하루가 시작됐구나. 너무너무 졸리다. 이러면서 시작하면은 저녁까지 졸린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펭귄킬러님께서 난 항상 멋진걸?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So I guess this is regarding today's topic. When do you feel cool about yourself or proud about yourself? And of course, your answer can be like Penguin Killer all the time. Like, I've never felt not cool about myself, ever. I'm always cool. I'm always proud about myself. 이런 attitude 진짜 멋있어요. 바로 king의 attitude, queen의 attitude 아니겠습니까? Now, that is the kind of attitude that we all should have, everyone. We're awesome all the time, okay? 우리 포리 누나, 3712 Morning Groover says, 주말에 조카들이 놀러 왔는데요. 아기들을 태우고 옆에서 운전하는 제가 멋있게 느껴졌어요. 책임감도 느껴지고요.
1: My nieces and nephews came over this weekend and driving with them in the car made me feel so cool and also responsible.
0: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와, 내가 또 언제 또 이렇게 커가지고 조카들이 생기고 얘네를 또 태워주고 라이딩해주고 이렇나? 제법 멋지잖아?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Like you would have thought to yourself, when did I grow up to become an auntie, a responsible auntie, to drive around my nieces and nephews and become this responsible adult?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어른스럽게 느껴지잖아요. 저도 뭔가 친구 아기를 봐줄 때나 누구 태워주고 이럴 때 아, 제법 난 또 성공한 성인 여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친구들도 데려다주고 아기도 봐주고 나 많이 컸다!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좀 어른스럽게 느껴질다고 해야 되나요? Because I do have a lot of childish moments still. 우리 찬이성 모닝그룹어. 지난주에 홍콩 출장 다녀왔는데 홍콩 바이어 회사 직원이 저희 팀원한테 저를 가리키며 저 영맨이 너네 팀장이냐고 했대요. 그렇게 영하지 않은 저로서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직 죽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영해 보이시네요 이러면은 막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티를 내지 맙시다, 여러분.

0: 올해 12살 상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very heavy dinner. So I thought to myself, maybe I don't need to eat anything this morning. 어제 거의 5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 먹었거든요.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먹어가지고, 와, 오늘 아침에 뭔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공복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so far so good. Yeah, it feels pretty nice. 뭐, 배고파가지고 막 당 떨어지고 이런 게 아직은 없거든요. 예, 근데 이따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로 아침에 뭔가를 뭐라도 먹고 시작을 하거든요. But then like today, I'm completely empty stomach. 이렇게 또 TMI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8시, 9시까지 버틸 수 있겠죠?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지 않겠죠? If you listen really carefully to the radio, sometimes you can hear my stomach sound. 진짜 농담 아니고 약간 보글보글 라면 끓이는 그런 소리가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 소리가 오늘 나나 안 나나 한번 감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진 모닝그룹 오셨네요. 굿모닝입니다. 조국님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일 마치고 퇴근길에 인사드립니다. 서머 PD님의 주차 실력이 후덜덜합니다. 후방캠도 없이 하신다니 진정한 주차의 달인이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And now complimenting about my parking skills when you have never looked at it in your life, in person.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한 말만 듣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군요. 실제로 본 적은 없으니까.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진짜 잘해요. 정말 칭찬 감사해요. 우리 조금모닝 그루버도 주차 잘하시지 않을까요? Because you drive every single day. 굉장히 큰 화물차도 운전하시고 하시니까 주차 정말 거뜬하게 하실 것 같은데 말입니다. Now, today we're talking about how cool we are. About those moments when you feel like, oh, I think I'm pretty cool. 나 좀 멋있는데 싶은 순간 오늘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Kim's fan morning groover responded to this question. 목표의식을 갖고 입사 후부터 지금까지 꿈을 위해 한 길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적인 노력에 대해서 나름 자부합니다. So I take a lot of pride in my unwavering dedication, staying completely focused on my goal and pursuing my dream from the moment I joined the company. And you have sent in the list of certificates that you have acquired for the past few years, I guess. And I'm just amazed by all these efforts that you're making. You never stop trying. You always go for one certificate to another and you never stop trying, making an effort. And that is just really awesome. 이게 그리고 뭔가 취미로 이렇게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 내 일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일을 이렇게 자격증을 따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Kim's Fan Morning Group 회사에서 알아야 됩니다. 예? 직원이 훌륭하게 이렇게 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격증까지 따고, 아, 혹시 필수인가요, 회사에서? 아니에요. 이거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I think you're doing all of this voluntarily, and this is amazing. Like, the CEO at your company should know about this. 제가 다 알려드리고 싶네. 우리 Happy Life Morning Group. 저는 집 근처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갔을 때 필리핀 손님들이 계셨는데 직원분이 음식을 나를 때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의자를 조금 옮겨달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어쩔 줄을 몰라 하셔가지고 도와드렸어요. 간단한 영어였지만 손님들도 직원분도 고마워하셔서 나 좀 멋지다 생각했어요. BTS의 Love Yourself 듣고 싶어요. Look at you helping out using your English skills. 아, 이런 것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when you're just voluntarily helping out someone who seems to need your help. You know, just look at yourself. How amazing you are. 우리가 사실 뭔가 바쁘고 나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그냥 모르겠다 하고 눈 감고 이렇게 갈 때도 솔직히 있을 수 있잖아요. And it's not a bad thing because it's not mandatory to help out. But regardless of all that situation, there are people who would use a few seconds to help out. That is an amazing behavior. 정말 멋진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많이 돕고 살아야죠, 여러분들. 이 세상 지구에서 혼자 삽니까?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보이면 또 도와주고 그런 멋진 나 자신에 또 한번 취해보고 그러는 거죠. 아, 나 좀 멋져 싶은 순간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Let me know about the moment when you felt so cool about yourself.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내가 내든 좀더든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또한 널 일부 넣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it. 네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보면

이 회사의 팀장인 나 자신. 내가 팀장이라니. 오늘은 또 어떤 썸머를 부려볼까? 약간 그런 생각. 속으로만 약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또 회사 팀장이잖아. 막 약간 그런 거? 내가 바로 EFM의 권위자다. Let's go! 그런 생각? 전혀 그러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은혜 팀장님의 성격상, 네, 좀, 눈에 좀안 띄는 걸 좋아하시고, 조용히, behind the scene에서 일하시는 걸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뭐, 기획안 같은 거 되게 잘 쓰세요. So she should feel proud about that. 거의 무슨 AI가 쓰는 것처럼, 네, 써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쓰시거든요. She writes even better than AI. 듣는데 AI가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이래서 제일 열심히 안 해줄까 몰라. 어쨌든 she write proposals really really quick and nice and neatly. 그래서 아, 기획안을 정말 잘 쓰시는 분 이렇게 좀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직원들한테 감독님 공감하시죠? 그녀의 기획안 아마 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긴 한데 but anyways. We're talking about how cool we are. Okay, morning groupers. 얼짱님께서, 저는 자칭 맥가이버예요. 돈 아끼려고 집에 있는 것들을 알아서 수리하고 고칩니다. 그런 제가 멋집니다. 얼마 전에는 셀프로 에어컨 필터 교체했어요. 점점 DIY, do it yourself에 빠져드는 중입니다. So I would call myself MacGyver. To save money, I fix and repair things around the house all by myself. And I think that is pretty cool of me. Just recently, I even replaced the air conditioner filter on my own in my car. And I'm totally getting hooked on DIY. 이 맥가이버 자아가 잘 몰라요. 근데 어렴풋이 아는 거는 뭔가 이렇게 고치고 막 이런 걸 잘하면 너 맥가이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맥가이버 세대는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그것까지는 알아요. 대충 그냥 뭐좀 고치면 그래서 저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좀잘 고치면 나 맥가이버 같지 않아? 막 이렇게 막 물어봐요. 주변 사람한테. 근데 어떻게 그분이 생겼는지 어떤 시리즈인지 이런 거는 모릅니다. 뭔가 대명사가 됐다고 해야 되나? So MacGyver became a pronoun of someone who's able to repair and fix things well. But I do not know who MacGyver is at all. 어쨌든 우리 얼짱님 맥가이버시구나. 뭐잘 고치시고. 이런 거 요즘에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가지고 은근히 따라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에어컨 셀프로 교체하기, 필터 이런 거 교체하기. And if you have realized the amount of money that you have saved at the end of the day, it feels good. 아, 이거 만약에 어디 센터에 맡겼으면 한 2, 30만 원 나왔을 텐데, 고작 5만 원에 해결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그 TBS EFM 감독님들이 은근 또 맥가이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기술 감독님이시니까 뭐가 고장나거나 이러면은 they're able to, you know, step up and fix things for you. Because obviously they're engineers. So they have this basic knowledge about cars and all those type of like repairs. 굉장히 든든하신 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에어컨 필터를 돈 주고 갈았었거든요. 아니다, 배터리다. 자동차 배터리인데 여기 TBS EFM 출신 감독님이 아, 그거 나한테 3만 원만 주면은, 알바비 주면은 내가 그거 5만 원에 갈아줬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진작에 얘기하던가, 그죠? 어쨌든, 맥가이버들이 많은 TBS EFM. 0117 Morning Groover. 저는 10월에 오는 위켄드에 내한 공연 예매에 성공했습니다. Oh, you made it to getting the ticket for the weekend. Good luck. 어쩌면 여러분들, 저는 이런 거 되게 못하거든요. 잘하는 사람들 되게 부러운데 이걸 성공한 사람이 여기 계시군요. 정말 0.01초 컷이었는데 그걸 해낸다.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예매할 때만 해도 언제 10월이 오나 했는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을이 정말 기다려지네요. Blinding Light 듣고 싶어요. How are you doing this? So are you supposed to book the ticket with your phone or the computer? Because usually we would think the computer is fast, but that's not the case anymore, right?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더 빠르다고 들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들 예매를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아, 또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 콘서트. 10월 뭐 금방이죠. 예. 뭐 많이 많이 즐기시길 바라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도 콘서트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콘서트에 가서 이렇게 떼창하는 나 멋지지 않아? 이런 느낌도 마구마구 받으시고요. Alright? Here is the weekend. Blinding lights. Morning Groovers, stay tuned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with all these kind of fun segments. 제가 노래 큐를 너무 일찍 해버려가지고. 이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상해주세요. Music cu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everyone. You'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lready. And yes, I'm your host, Summer. Thank you for starting your day with us on Morning Groove. You can tune into our radio show by tuning in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사연 혹은 신청곡 같이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We have our open chat room, Morning Groovers. If you go on our K-Talk app, and if you search for TBS EFM Morning Groove, you will be able to join our fun chat room where you can share pictures, where you can say hello, where you can greet each other and everything. It's all that fun, Morning Groovers. So go ahead and check it out.
2: 좋아요, 여러분들. 뭐 혹시 주변에 뭐 생일이신 분 아니면 뭐 좋은 일 있거나 뭐 슬픈 일 있거나 다 좋아요. 저한테 이렇게 계속 공유해 주세요.
1: We're gonna talk about it all together here on Morning Groove, and that is what Morning Groove is all about. We have a song request from a new Morning Groover, 7168 Morning Groover.
2: 굉장히 시크하게 신청곡 하나만 딱 남기셨어요. 좋아요. 이래도 저희는 틀어드립니다. 뭐 이렇게 길게 사연 보내면 틀어주고 막 이런 거 저희는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들 뭐 어디 딴 데 라디오 들으시면은 막 길게 보내고 웃기게 보내고 막 이래야 소개해 주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보내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심플한 신청곡이더라도요.
1: Here is 이무진. 잠깐 시간 될까?

0: Havana und Teletubby Nana. Havana und Nana. Boo! Yeah? This is Havana by Camila Cabello. And this is the favorite room of yours. Your favorite room. 우리 코리안들이 가장 사랑하는 방. 노래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And we are getting it started with some Latin vibe. 또 중남미 출장 다녀오신 모닝그룹어도 계시고 해서 Why not start our 노래방 with some Latin music with the one and only beautiful Que bonita, que guapa Camila Cabello. This is Havana from Cuba. Let's go. Havana on Nana. Let's go. 여러분들 노래방 시작이 되었고요. Of course, I've got a little mission for you. Everybody, before the mission, sing it. Havana on Nana. Havana on Nana. 보라돌이. Okay, here's a little bit of TMI quiz for you. What did Summer forget today? 오늘의 TMI 퀴즈, 정말 쓸데없지만 괜히 궁금한 TMI 퀴즈인데요. 오늘 아침 썸머가 무엇을 깜빡했을까요?
1: Because Summer is a very forgetful person, I would have to admit. So what on earth did she forget this morning?
0: 딱 회사에서 아 맞다 이러면서 제가 딱 알아차리게 됐거든요. 무엇을 깜빡했을까요?
1: And it did feel quite uncomfortable because I forgot about this. So what on earth did Summer forget?
0: 알아맞혀보세요.
1: Take a good guess, Morning Groovers. Get working! Chop, chop, chop, chop!
0: 여러분들 열일하세요. 이제 하루만 지나면 주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말을 앞두고 그 주말을 기대하면서 열일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썸머가 무엇을 깜빡했는지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1: So, leave your answer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on what on earth did Summer

forget this morning. Okay? G1 정 모닝그루브 says, 출근길 차에서만 듣다가 매장 오픈 준비하면서 보이는 라디오 처음 봅니다. 아, 헬로! 아, 부끄러워요. 갑자기 또 이렇게 대놓고 본다고 하시니까. I feel a little shy because now I know that you're watching me. Oh my gosh. 얼굴 약간 가리고 있거든요. 괜히 부끄부끄 모드인데. 지원장 모닝그룹을 웰컴. 오, 매장을 운영하시는구나. 매장에서 모닝그룹을 틀어주시는 거 어때요? We have reruns. 재방송으로 나가거든요. 3시에서 5시. 그때도 매장 운영하시나요? 틀어주시면 좀 창피하시려나? But welcome to the program. 우리 지원장 모닝그룹어. 오늘 매장 오픈 파이팅 하시고 오늘도 알찬 하루, 매장 대박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하바나 온나나 썸머가 뭐를 깜빡했을까요 나나. 어머, maybe there are some hints in the music. 알아요? 여러분들? 노래 안에 힌트가 있을지도. 그러니까 유심히 생각해보고 한번 들어보시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What on earth did she forget this morning? 사실 까먹는 게, 깜빡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해요, 요즘에. Let's go! We're going to Cuba, everyone! This is Shakira, Shakira! Hips don't lie,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흔들흔들 하고 계신 거 다 알거든요. I know that you're shaking your hips right now because your hips don't lie. This is by Shakira.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언니. You make a woman go mad. 네? Body language를 읽어봐. Reading the signs of my body. I'm on tonight. 아, 너무 좋아. 너무 오랜만에 들었잖아요. I haven't heard this song in a while. And sometimes I feel like I need it. Alright, 편안하면 모닝 그룹. 아, 이 노래 엄청 좋아했는데, 샤키라. So you used to love this song. And now you're not gonna like it anymore? 이제부터 노래 안 좋아하실 건가요? 왜요? 저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Sing it together with me. Yeah, this is Havana Vibe, everyone. 전 노래부터 지금까지 계속 Latin Vibe로 가볼게요. Hips down ash. Bonita, mi casa, tu casa. Oh baby, when you talk like that, you make a woman go mad. 정말 미치게 하는군요. Waiting.

0: 여러분, let's go visit Havana. 자, 여러분 힌트 드릴게요. Let me give you a hint about what I forgot this morning. So because I forgot this, I went down to the parking lot again, assuming that I left it in the car. But then it turned out there was nothing in the car. I found nothing.
1: 정말 짱 맞어요, 여러분. 어, 깜빡해가지고 혹시 차에 두고 왔나 했는데 차에도 없더라고요.
0: We have a guest from 3151 Morning River.
1: 혹시 정신 몸만 오신 거 아니죠? 오늘도 미친 텐션 서머 PD님 최고예요.
0: 아, 정신을 놓고 하자. 여러분, 저 그렇게 정신 나간 여자 같아 보여요? 그래 보여요, 여러분들? 어, 그럼 뭐 매번 이게 방송할 때마다 정신 놓고 오는 거네. 좋아요, 여러분들.
1: If that makes you happy, I would leave my mind at home and then just come here. Only my physical body is going to be in the studio so that I can provide you some fun, fun, fun radio show. How about that?
0: 정신이라뇨. 그건 아직고요. 아직도 약간의 그 얇은 정신줄 붙들고 있어요.
1: Okay, so don't worry. I still have my mind. Oh, no, I'm all calm.
0: Okay. 아까 우디 노래 신청하신 모닝그룹어, they're always listening with her daughter. 3628 모닝그룹어 says,
2: 안녕하세요. 사용과 신청곡 딸과 가슴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하트하트 감사드려요. 정답, 차키 주고 나오셨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하트하트, 우리 아름다운 딸인가 아름다운 3628 모닝그룹어 하트하트.
1: 어, 너무 다행이에요. Thank goodness that you listened to the song that we played for you as that was your song request.
0: So did I left my car key inside my car?
1: 와, 정말 아찔한데? 왜냐면 저 차키 딱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두고 차에서 내린다? 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0: Oh my god, how are you, like, what are you gonna do if you do that?
1: 그건 아니고요. 차키를 제가 오늘 조금 찾긴 찾았어요. I did look for my car key, actually. 어, 이것을 깜빡했기에 아, 차에 있나 했는데 뭐야 내 차키 어딨어 이랬는데 차키를 제가 스튜디오에 두고 밖에서 제가 뭐 다른 걸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키를 약간 깜빡한 것도 맞기는 맞아요.
0: So it's partially right because I did forget my car key for only like 5 seconds. So yeah, you're partially correct. But that is not the main stuff that I forgot about.
1: 전화하지 마세요. Stop calling me. Stop telephoning me. Lady Gaga, Beyonce. 여러분들 전화 받기 싫은 거 너무 많지 않나요? Stop calling me, okay? 전화하지 마. Don't call me, don't call me. 오랜만에 한번 따라 부를게요.
0: Oh my gosh, this song came out in 2009.
1: I'm kinda busy, 난 너무 바빠.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070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받고 싶지 않아요.

며칠 모닝그룹을 흔들고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7시 반 출근해서 모닝그룹을 살짝 듣고 아쉬웠는데 병원 갔다가 늦게 출근해서 노래방 코너까지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선배님이 들고 오신 건 하루살이 빠진 텀블러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텀블러를 제가 두고 왔다고? And it's good to hear that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fully because the fun part starts later in the program. 아침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는 저희가 할 게 좀 많아요. We have so many things to do. 뉴스도 해야 되고 날씨도 해야 되고 교통정보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all the fun stuff begins right now.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노래방 시간에서 즐거운 일이 벌어지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텀블러라고 해주셨는데 오, 텀블러 예리하시네. 혹시 보이는 라디오 보고 아 텀블러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Kim's Fan Morning Groover says 핸드폰 Happy Life Morning Groover says 저도 핸드폰 조국 모닝으로 노트북 조국 모닝으로 노트북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라디오에 여러분들 이렇게 티가 나네. 보이는 라디오 안 보시죠? 저 보이는 라디오에서 계속 핸드폰 만지고 있었는데 You know, I've been holding onto my phone, I've been holding onto my laptop, I've been working on it. 아, 아니면 아까 잃어버려서 제가 다시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저 되게 멀리 살아요, 여러분들. I live really far from here. So that's not the case.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를 보면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If you're watching me on a VR radio, you'll be able to guess the answer pretty easily. 평양냉면님, 미모를 두고 왔다고요? 저 오늘 안 예뻐요? 진짜. How can you say this? I've got my beauty? 근데 이것도 약간 말이 될 수 있겠다. 제가 오늘 본가에서 자고 왔거든요? So I would carry around my makeup kit. And I forgot my makeup kit. 어머, 저는 그냥 일상이 깜빡이네. 그래서 오늘 그 엄마 파우더 바르고 왔어요. 너무 이렇게 모든 정보가 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민망하다. 그래서 오늘 미모가 좀 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Maybe I look less beautiful today. I look extra beautiful the other time. Anyways, 여러분, 다음 노래가 나갈 때 정답 공개해 드릴게요. The answer will be revealed in just a second, Morning Groovers. This is a song dedicated to our 박은희 팀장님. After school, Diva. Diva입니다. Because she is DJ, Diva. DJ 바, the Diva입니다, 여러분들. Diva DJ. 오늘 밤, 매일 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오늘 밤, 매일 밤 자꾸자꾸 생각나 나는 그대의 Diva, Diva, Diva. That felt good. 나는 그대의 Ow! 좋아요. 여러분, this will be the answer. What did Summer forget this morning? 오늘 아침 Summer가 깜빡한 것은 바로 텀블러입니다. 정답. 지금 그래서 급하게 편의점 가가지고 이 커피를 사온 거예요. So I ran to the convenience store to buy this cup of coffee because I forgot my tumbler. And it felt really unpleasant because I have already prepared a cup of coffee inside the tumbler a night before so that I can just grab it in the morning and just be convenient. But then I just forgot to bring it.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침에 시간이 없잖아요, 준비하는데. 그래서 오케이, 나는 준비된 여성 파워제이니까 미리미리 커피도 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져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안 가져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내가 차에 두고 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So I ran down to the parking lot to see if I left my tumbler inside my car and there was nothing. 막 바닥까지 체크했거든요. 혹시 내가 빠르게 달려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막 바닥을 막 짚었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리고 핑크색 텀블러가 아니라 I have prepared another like big giant tumbler because I felt like I needed some extra cup of coffee. 커피가 좀 더 많이 담길 수 있는 텀블러를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걸 제가 깜빡한 거 있죠. So I forgot about it, totally. 아, 여러분 큰일이에요. Why am I being so forgetful all the time? Looks like somebody's happy. At least we have one morning groover who's happy that they got the answer correct. 9087 morning groover. 야! 맞았어요. 아침부터 기분 좋네요. 신청곡 드립니다. 엄정화님의 엔딩 크레딧.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9087 모닝 그룹 또 라디오를 풀로 듣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막 그러는 것 같지 않나요? 재밌는 노래방도 듣고 정답도 맞히고 예리하시네. Good job.
오늘의 명예 모닝그루버는 9087 모닝그루버 aka 명예 알바생입니다. 아, 오늘 더블로 드릴게요. 우리 9087 모닝그루버 수당 챙겨 드릴게요. 40만원 드렸으면 좋겠다. Anyways, 나는 그대의 디바 디바 디바 DJ 바구니 DJ 바구니 Let's go! 아, 1, 2 밖에서 왜 저러냐고 쳐다보시는데 아우 뭐야 눈 안 마주칠래 그냥. 여러분 아침에 정신이 많이 없기는 해요. 아침에 항상 분주하고 바쁜데 we're always busy rushing ourselves getting prepared in the morning. So don't forget to double check so that you don't forget anything like Tumblr. 제가 이 아침에 출근할 때 꽤나 많은 걸 깜빡했었어요. Last time I actually left my phone in the convenience store. 그래서 편의점에 다시 달려가가지고 찾아갔을 때도 있고 정말 아침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나봐요. This is 2pm heartbeat. 우리 짐승들 OPPA들이죠? 짐승들 오빠 저 옥태견 되게 좋아했었는데 여러분들 listen to my heartbeat beating for you, okay? 다같이 떼창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빠들 여러분들 2pm OPPA의 heartbeat 들으면서 오늘 코인 노래방은 여기서 좀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Stay tuned, everyone,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박은희 팀장님께서 엔딩 크레딧도 나가야 된다고 조금만 더 떠들라고 하셔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 can do it, I can do it. 맞아, 신청곡은 저희가 또 틀어드려야 되니까 약간 시간 내면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틀어드립니다. That is the ability that we have for our 박은희 팀장님. 박은희 팀장님의 어떤 능력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청곡은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세요. She has this responsibility. To make sure that all of your song requests are being played. Heartbeat. 그녀의 heartbeat. For you, Morning Groovers. Heartbeat beating for you. For your 신청곡스에요. For all your song requests. She's feeling that heartbeat for you, Morning Groovers. 저만 여러분을 위해 심장이 뛰는 게 아니에요. For her, 우리 영양구 감독님도. Heartbeat beating for you. Heartbeat beating for you. 10점 만점에 10점. 매쉬업도 한번 해봤습니다. DJ 박은희님께서 매쉬업도 같이 제공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This is 모아 노래방. 지금 여러분들 뭐 따라 부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흔들흔들 하고 계시는데 그 바이브 오케이 이렇게 끊어진다고요? What a nice mashup by Diva. 우리 DJ 박은희님의 신청곡 mashup 듣고 오셨습니다. This song is dedicated to our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우리 9087 오늘 명예의 모닝 그루버죠. 엄정화의 ending credits.

고양이 CSI 모닝글버 텍스트 백. 내 어릴 적 꿈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몇 개나 이루고 살았는지. 인생은 참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는 뜻. 오늘도 열심히 살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f course, the fact that you're able to get up today early in the morning and get on with your daily routine, whether it has to be going to school or going to work, you're already doing a fabulous job. So give yourself on a pat. 여러분들, 이게 내가 꼭 뭔가를 성취해야만, 뭔가를 꼭 달성하고 막 성과를 보여야만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이 아침에 꾸역꾸역 내가 늘상 그래 왔듯이 또 출근하는 것 자체로도 이미 대단한 겁니다. 그 복적복적한 지하철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아 내릴게요 막 이러면서 열심히 회사를 가는 내 모습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So be proud about yourself. Just the fact that you're surviving each day without any difficulties. 8248 모닝그룹어, this is a new 모닝그룹어. 출근길에 늘 귀가 트여서 외국 여행 가서 앱 없이도 의사소통 되는 그날을 위해서 모닝그룹어를 들어요. 근데 요즘 고3 딸이 스트레스로 밥을 잘 못 먹어요. 제발 조금씩이라도 밥을 먹고 건강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목숨보다 사랑한다 까꿍아 라고 Look at you still calling your daughter 까꿍. 고3인데 이렇게 또 사랑스럽게 까꿍이라고 불러주시네요. You must be so worried that your daughter is not eating well these days because of all the stress and pressure I believe that she's going through. I guess that is because of college entrance exam and everything. 그러게요. 이 고3은 참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막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또 억지로 먹으라 그러면서 스트레스 주기도 좀 조심스럽고 좀 그런데 좀 이렇게 내버려 두기에는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조금만 더 힘내서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진짜 뭐 아몬드 한 줌이라도 좀 챙겨 먹고 이렇게 좀 입맛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고3 따님분 그리고 또 고3 자녀를 둔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너무너무 고생이십니다. This is such a nice expression. 엄마 목숨보다 사랑한다 까꿍아. I don't think I ever heard this from my parents ever. 좀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제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엄마 아빠 목숨보다 사랑해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는 것 같고 딱히 수림아 엄마가 목숨보다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서로서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다 보면은 오그라드는 것도 조금 줄어들고 지금 제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나 들으면 좀 오그라들 것 같긴 하거든요. 아내 버릇해서. So it's good to see that you're always expressing your love towards your daughter.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for texting.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아들과 데이트하러 벌써 나왔어요. 아들이 자기가 노래 신청한다고 보냅니다. 샤키라의 다이다이 러웨어 웨이 다이다이 도로로로 샤키라 하면 또 샤키라 카피 썸머 아니겠어요? 우리 체육부장 아드님 귀가 썩었나요? 죄송합니다. Look at you going out on a date with your son. Should be nice. 오늘 날씨 요정이 되시길 바라면서 즐거운 또 데이트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Let's have a listen to Shakira, Burna Boy, Die Die.

That was Olivia Rodrigo with Stupid Song. 선생님 모닝그룹어. 선마누나, 이 바쁜 아침에 모닝그룹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모닝그룹어님들 정말 멋지지 않나요? Absolutely. Needless to say, you guys are the best. The fact that you're listening to this show every single day and just being there for me, being there for us, leaving a mark. 이렇게 여러분들 매일매일 꾸준한 청취해주시는 거 정말 멋지죠. 여러분들 칭찬 스티커 진짜 100장, 500장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Thank you always for supporting and thank you for always listening to the show nice and enjoyably. And thank you for tuning in to today's edition of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게 달려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보기 오늘은 TBS EFM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I'm trying to upload here and there. So we have two channels, TBS EFM and TBS EFM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So you might as well want to, you know, subscribe on both channels because you never know when I'm going to upload which videos on which channel. 여러분들 혼란을 드려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저의 전략이에요. 마치 대단한 전략이 있는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어쨌든 메인 채널에도 조금 모닝그룹을 올리고 싶어서 메인 채널에 다시 보기, 다시 듣기 서비스 올려주겠습니다. Anyways,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Tame Impala, Eventually.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will be a scar.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아.

lover.

Train의 Drops of Jupiter 듣고 왔습니다. 7211님께서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큐티님들, 이키피디님 안녕하셨어요. 첫 곡이 Train이라니 별별 일이 많았던 여름을 보내고 오랜만에 라디오 켰습니다. Been through a lot during this summer season and haven't been able to listen to radio for some time and I just turned the radio on today and listening to Train song. 그러셨군요. 힘든 일이 아니셨길 바랍니다. But hope you're doing okay. 7111님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주시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What's up everybody? Happy Tuesday. Thanks for tuning in to 112113. Today is August 25th. The time is 10:06 and 15 seconds and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113 on the Kakao open chatting channel. And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채널이 열려 있는데요. TBS EFM 라이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또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And don't forget, we have a couple of reruns. The first one at 6 p.m. and second one at 2 a.m. the morning after. Hope you're having a fine morning. 오늘 주제는 조금 부끄럽지만 기쁨의 눈물입니다. Today's topic a little embarrassing for me to admit, but it is tears of joy. 사실 어제는 어제 이야기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금 서론이 길 수 있는데 어제는 좀 주말부터 있었던 이런 일들의 연속으로 그리고 또 뭐 새삼스럽지만 저희 회사가 이 처한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좀 마음이 힘든 날이었습니다. Yesterday was a bit of a difficult day for me emotionally. A series of things happened since the weekend and on top of that, you know, I found myself thinking again about the situation our company TBS is in. There are just a lot weighing on my mind. Let me put it that way. 어제도 퇴근을 하고 그래서 이 딸아이를 학교에서 픽업하고 뭔가 차분하면서 다운된 기분으로 이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So after work, I picked up my daughter from school and we were just driving home. Feeling kind of, I don't know, a bit down, you know. Just kind of feeling quiet, right? 근데 이제 처음 전 받는 전화번호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전화가. 근데 요즘 좋아진 그 스마트폰의 발신자 정보 표시로 뭔가를 직감할 수 있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So, when my phone rang, it was a number that I didn't recognize, but thanks to those caller ID features, I immediately had a feeling about what it might be about. It was from the Korea PD Association, 한국 PD연합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사실 내내 기다려왔던 전화이긴 합니다. It was actually a call that I've been waiting for and hoping for some time. I just didn't know when I would be getting that phone call.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저희 프로그램 1012-1013의 여름방학 특집 사운드바이트를 통해 제가 이달의 PD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Yay! They told me that our summer special that you probably listened to on this program, Soundbite, had won me the Producer of the Month Award. 상을 하나 받고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 있던 딸아이도 정말 너무 같이 좋아해 줬습니다. I honestly can't remember the last time winning something that made me that happy. The call was on the speakerphone, so my daughter heard everything and she was just as excited as I was.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해서 어떻게 아내한테 말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냥 재미없게 뭐 그랬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뭔가 이렇게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좀 놀래키고 싶었거든요. So when I got home, I wonder how I should tell my wife about this news. So I kind of was trying to like, you know, play cool, right?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다음 주에 뭐 전화가 왔는데 다음 주에 뭐 PD 연합회에서 무슨 상 받으러 오라고 그러는데 뭐 어떡하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도 제가 출품을 한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 너무 기뻐해 줬는데 저도 정말 예상치 못했던 건데 그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I told my wife, hey, they want me to come to their office and pick up some kind of award next week. What do you think? Should I go or should I not? 약간 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듯이 얘기하니까. Of course, she knew I had submitted the program for the award, and she immediately knew what I meant, and she was so happy for me. And then, completely unexpected, I kind of teared up. 막 엉엉 울었다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약간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그냥 상일 뿐인데.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상일 뿐인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손목 통증을 이겨내며 했던 수십 시간의 편집 그리고 또 무더운 여름 동안 이 고등학생 리포터와 녹음기를 들고 다니며 했던 녹음 등이 생각이 나면서 아마도 그걸 누군가가 알아줬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아마 확 이모셔널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It's just an award, right? And nothing more. But suddenly, I guess I reflected back on the dozens of hours I spent editing despite the pain in my wrist. And I remember walking around in the summer heat with a high school reporter and a recorder, trying to capture all these voices and stories and, And I think what really got me was just a simple feeling, someone noticed, someone recognized the work. I guess that was enough to bring the tears. 그리고 아직 우리 TBS EFM이 단 1원의 제작비 없이도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려서 또 우리 회사 TBS가 정상화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And more than anything, I hope this award can show that TBS EFM is still capable of creating meaningful, award-winning content without a single one of a production budget. And this kind of recognition can contribute even in the smallest way to helping TBS get back on its feet. And what would mean even more to me than the award itself.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타입이냐면 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눈물을 흘려본 적이 거의 손가락에 꼽을 만큼 거의 없었는데 어제는 그냥 뭐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그냥 무장 해제가 되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럴 수 있구나, 나도. So I'm actually someone who rarely cries whether I'm happy or sad. But yesterday, all my defenses just came down. I was just unarmed. And the tears came naturally, and I thought, wow, this is what tears of joy feel like.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자랑을 할겸 이런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기쁨의 눈물이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이 기쁨의 눈물을 흘린 적은 언제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Yes, today's topic comes with just a tiny bit of bragging. Hope you understand. And I want to ask you, when was the last time you cried tears of joy? 이런 질문으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본론이 길었네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보내주실 곳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문자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룸 또는 유튜브에서 TBS 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마 저의 자신한테 보내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The Cure, Boys Don't Cry.

The Cure, Boys Don't Cry였습니다. So today, Tears of Joy is the topic. I know it's kind of out of the blue, but you know, just based on my experience yesterday, I wanted to talk about it. A lot of messages pouring in from our kitty님s. Lululala님, 우와,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Wisdom님께서 전화 받으실 때 떨림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I can really feel the nervousness that you might have gone through receiving the phone call.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자랑스럽습니다, PD님. I know it sounds kind of awkward, but I am really proud of you, PD님.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 wanted to kind of share that feeling. 전화 받았을 때 그런 기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전달을 했는데, because I knew it was something meaningful was going to happen because I mean otherwise that they wouldn't call. 그런 일이 아니면은 뭐 굳이 전화를 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you know, that's why I immediately put it on the speakerphone so that my daughter can enjoy the moment together. 7211님께서도 아이고 세상에 그런 기쁜 일이 있으셨군요. 피디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그냥 상이 아니죠. 엄청난 일을 해내셨네요.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That is amazing achievement, you know, something to really celebrate for. It's not just a normal award. That is a huge feat. 7211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063님도 문자로 주셨습니다. 상 받으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TBS FM의 오랜 청취자로서 저도 기쁘고 꼭 정상화 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응원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Congratulations. As a long-time listener, I'm hoping for the normalization of TBS and always am thankful and cheering for the station. 이렇게 6063님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메시지 하나하나 또 이렇게 같이 축하해 주시니까 너무 저도 기쁜 날입니다. Come to think of it, you know, I don't think I've ever received an award as a producer. 제가 2009년에 이제 처음 PD 일을 시작을 했고 했으니까 지금 한 17년 정도째잖아요, 그죠? 근데 17년 차인데 I don't think I've ever been awarded any meaningful award. 뭔가 이렇게 사내에서 이렇게 주는 그런 거 말고요. 어떤 뭔가 정식 recognition을 받은 거는 처음이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저에게 큰 여러 가지 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 근데 as I was preparing for today's broadcast, right? I wanted to talk about this and share this with our listeners. 저희 청취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I was so worried because what if I cry on air? 혹시 방송 중에 내가 울면 어떡하지? 라는 그 걱정이 굉장히 앞섰어요. As I kind of go through this story of what happened yesterday. 근데 좀 마음이 차분하게 정리가 돼서 그런지 막 울 그런 기분은 아니네요. I don't feel like crying. I think I'm perfectly at ease, happy, but you know, not overly emotional that I want to cry.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이 I received this award for this summer special program. If you are not familiar with what it is that we won the award for, it was for the month of July. So every Friday we aired 5 episodes of this special program called Soundbite, and the concept of the program was a high school reporter interviewing a fellow high school student. 그래서 high school 학생이 동료 또래 high school 이제 그 알파 제너레이션들끼리 어떤 대화라고 할까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오면 제가 그걸 편집을 하고 약간 프로듀싱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약간 미니 다큐멘터리처럼 그렇게 5편. 근데 8월 초까지 했기 때문에 총 6편이긴 합니다만은 6편의 그런 사운드바이트를 내보냈는데 actually you can listen to it again on our TBS EFM website. TBS EFM website 오면은 그 웹사이트가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제가 그
1편부터 6편까지 정리를 해놨거든요. 한번 궁금하시면은 들어보시고 한번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And if I remember, you know, as we were preparing for the last edition of Soundbite, 기억이 나는 게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But as I was kind of commenting on the last episode of Soundbite,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 편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다 수고했다, 리포터 지한테 수고했고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갑자기 확 눈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On air, as I was introducing the last peaks on air that day. 진짜 그걸 컨트롤할 수 없어. 아, 이렇게 내가 방송을 하면서 울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근데 I didn't want to cry on air. 근데 진짜 참고 싶었어요.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So I really try so hard not to cry. 그래서 I was able to barely hold it in. 그래서 이제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할 때, 아, 그냥 노래 들을까요? 하고 이제 노래를 확 가버렸는데, I'm not sure if any of our cutie names have noticed, but you know, that was my almost my breaking point of crying on air. 그런 생각,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베스킨님께서도 오늘 이달의 PD님의 방송 1012-1013을 청취하려고 하니 이렇게 설레이는지요. 큐모닝입니다. 이렇게. 1033님도 우셔도 됩니다. 근데, 아, 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는 거는 조금 아니고, 울었다라고 이렇게 경험을 얘기하는 건, I think it's okay. So, I want to hear your stories as well. 기쁨의 눈물 흘리신 적이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This is 이지나 바람이 불어오는 곳.

Faith No More Epic 듣고 왔습니다. Was a huge hit back in the 90s. 90년대 이 곡을 들으면서 감동을 느끼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군요. So let's get to some messages sent in by our cutie님. So, 룰루랄라님께서 평생 살면서 연인 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보지 못해 나는 너무 티라 사랑이라는 감정을 모르나 했는데 어느 날 제게도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I'd gone my whole life without ever really experiencing romantic love, so I wonder if maybe I was just too much of a tea to understand what love felt like. Then one day, love finally found me. Wow. It sounds like a start of a beautiful love story. 제 마음을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버버하다가 차였지만 제 마음 속에도 이런 설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이고도 여전히 그 예쁜 감정은 남아있네요. 덕분에 외로움이라는 것도 알아버렸지만요. I had no idea what to do with all those feelings. I stumbled around awkwardly and eventually got rejected. But I still cried tears of joy because I discovered that I too was capable of feeling that kind of excitement and the tenderness. So even after the heartbreak, the beautiful feeling is still with me and also learned what loneliness feels like. 와, 하나의 어떤 스토리, 또 이렇게 함축된 하나의 이 어떤 문장들에서 느껴지는 이 아름다움. I feel the sense of beauty and also sense of a bittersweetness in your just a short writing. 길지 않은 글인데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시는 그런 글이네요. 감사드립니다. Hope there's another love waiting for you just around the corner. 바로 이렇게 코너 돌면 또 새로운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모님께서는 이달의 PD상은 너무 작죠. 제가 최고의 PD상 드립니다. PD of the month is just too small for you. I will give you best ever PD award. 감사드립니다. That's greatest compliment for me, you know, coming from our listeners. 저희 청취자님들이, 큐티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큰 상인 것 같습니다. 모모님께서 얼마 전에 우크렐레 수업에서 G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하는데 가슴이 뭉클, 눈물이 핑 했어요.

감동, 기쁨의 감정이었습니다. Not long ago, I was playing air on the G string during my ukulele class, and suddenly I felt a lump in my throat, and tears came to my eyes. It was a beautiful mixture of being moved and feeling pure joy. 그렇군요. 음악적 그런 감동을 느낄 때 눈물 흘리는 분들 많은데 또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느끼셨다니. That is huge. I guess that could be a turning point for you to really get into a ukulele instrument, huh? 지지선상의 아리아 제가 하면은 떠오르는 곡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렉트릭 기타 연주곡인데 들을 때마다 항상 뭐라고 할까 감동을 받는 그런 연주이거든요. April Sky라는 연주곡인데 Vinnie Moore라는 기타리스트가 연주한 곡인데 지선상 아리아에서 이제 영감을 받은 곡입니다. Let's give it a listen. This is for 모모님, Vinnie Moore, April Sky.

A couple of tracks, Vinnie Moore, April Sky, and the track you just listened to was Franz Liszt, Liebestraum, Liebestraum, that is number three. Request from 1033님. 어저께 PD님의 기쁜 수상 소식을 들으며 바로 떠오른 곡이라고 이렇게. I was almost reminded immediately of this song when I heard of the news you winning the award yesterday. 그렇군요.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033님. 사연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돌아와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드 하프로 돌아오겠습니다. This is Enoch. 그대는 장미보다 아름다워.

Number two, let's go. This is 112-1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YouTube is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as 보이는 라디오.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은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창도 열려 있는데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So Texas at the pound 1013 which will cost you 51 song requests, stories, shout outs, send them all my way. Your stories are always welcome here. So getting a lot of congrats for winning an important award for us. And 뽀글님도 메시지 주셨네요. PD님의 서사를 어느 정도 알게 된 큐티로서 좀 전에 눈물이 핑 도셨다는 말씀에 마음이 찡. 언젠가 뮤직부티크로도 수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뮤직부티크 정말 멋진 세그먼트잖아요. 축하합니다. 예!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As a cutie, 뽀글님 says, who's gotten to know a little bit of your journey and hearing you say that you had tears in your eyes earlier really touched my heart. I hope one day Music Boutique gets an award too. I think it's a wonderful segment. 감사드립니다. 아, 욕심이 이제 없어졌어요, 저는. I think this is more than enough for me. 이미, 충분히 많이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벌써 드네요. 감사드립니다. 뽀글님 항상 좋은 메시지 또 따뜻한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그렇게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에 또 감동을 받으셨다니 그거에 또 감동을 받네요. 저는 3101님께서 딸아이의 졸업식 딸아이의 초등 입학식 그리고 큰 가방을 들고 교문을 들어가던 첫 등교 때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였는데 초심을 잃지 않아야겠어요. 어제 오늘 이큐님 그리고 큐티님 모두에게 좋은 소식으로 최고의 데이였을 것 같기에 신청곡을 보냅니다. 3101님 says, I think I shed my tears of joy when my daughter's elementary school entrance ceremony and again on her very first day of school, watching her walk through the school gate carrying that big backpack. Back then, all I wished for was just to grow up healthy. I guess I shouldn't forget that simple wish. But all the good news for both EQ and the QTs yesterday and today, it feels like these have been the best days for all of us. So my song request is this song. 바디가드의 곡 신청해 주셨, OST에서 신청해 주셨는데, 맞아요. Whenever it something involves our sons and daughters, right? You know, we get you know teary-eyed very so easily. 그죠? 부모로서는 가장 눈물 버튼은 아무래도 자녀겠죠. 자녀. 눈물도 자녀, 기쁨도 자녀, 열받음도 자녀, 스트레스도 자녀.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 바디가드의 수록곡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소울 시스템의 곡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It's gonna be a lovely day.

It's going to be a lovely day, Soul System. Very 90s vibe rendition of Bill Withers' A Lovely Day, don't you think? 감사드립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So let's move on to talk more of about the teary moments that you had in your life. 1033님께서는 저는 저희 아이가 태어나던 때예요. 정확하게는 기쁨과 안도, 벅참 이런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병원 진료 보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는 언제든 나와도 돼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날 이 녀석이 세상이 궁금했는지 예정일보다 3주 정도 앞서 갑자기 나오려고 하는 바람에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So it was when my child was born. It was a mixture of joy, relief and overwhelming emotion. After the checkup, a doctor told me that baby can come out anytime. And about the day after that happened, right? The baby suddenly decided it was time, and I had to go undergo an emergency C-section, and I was being put under anesthesia. I remember thinking, what if I don't wake up? 근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마취를 할 때 아 이대로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뜨고 하얀색 백열등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아가의 꼼지락 소리가 들리면서 눈물이 주르륵 나왔습니다. Thinking, what if I don't wake up? Then I opened my eyes and saw the bright white hospital lights above me and heard my baby making tiny little sound. The tears just started streaming down my face. 아, 그 순간.

그리고는 졸다 깬 얼굴의 남편을 보고 이내 그 감정이 파사삭 했습니다. Then I saw my husband looking like he just woken up from a nap. That beautiful emotional moment that disappeared pretty quickly. 약간의 bit of a comic ending to very emotional moment of your life. 그렇죠. 아, 그건 이제 엄마만이 알수 있는 또 그런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감동스러우셨다라는 그 느낌이 전해지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1033님 감사드리고요. 베니님께서는 I was emotional when one of my siblings got a chance to finish college last year. 형제 중에 대학을 마친 형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이모션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I think yes. Whenever anything that involves our siblings, sisters, and parents, anybody that who's our family, I guess we do get, you know, teary-eyed or emotional. That's only natural, right? 베니님의 신청곡으로 한번 갈까요? 블루의 곡입니다. 그대와 함께.

더 블루 그대와 함께 베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Okay, let's move on to another message. It's this one sent in by 3998님 3998 text number. I remember when my older sister passed the Korean bar exam. After nearly 9 years of studying, our whole family cried, especially my mom. I still remember how emotional she was that day. 와, 9년 동안 공부 쉽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고 이뤄낸 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엄마가 참 많이 우셨던 기억이 나네요. So, 9 years of studying and passing the Korean bar exam. Korean bar exam, 사법시험. 와. 9년 동안 공부를 하셔서 통과를 하셨다. 합격 증서도 이렇게 이미지로 보내주셨는데 와 법무부 장관, Minister of Law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I'm sure that she is practicing either as a lawyer or prosecutor. 정말 든든하실 것 같아요. 또 그런 언니를 두셔서 와. Kudos to your family. 참 9년이란 세월 동안에 혼자 이뤄낸 건 아니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I'm sure that there must have been a tremendous support from the family members as well. And that's how I feel about this award that I received. You know, 이번에 받은 PD상도 there were you know, co-workers, 제 EFM 채널에는 지금 5명의 PD가 지금 24시간 방송을 돌리고 있는데 without them, you know, without them sustaining this channel for over 2 years without pay, right? 같이 견뎌줬기 때문에 또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네, 동료들에게도 화이팅 전하고 싶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소개해드릴까요? This is... 혜화동 혹은 쌍문동 박보람의 곡입니다.

해화동 혹은 쌍문동이었습니다. 박보람의 곡이었는데요. So that kind of wraps up today's topic of tears of joy. 힐링하는 영신이님께서도 TBS PD님들 모두 화이팅 하세요. Yes, cheers to everybody, not just the producers, but everybody involved at the TBS at this point, trying to tough it out and see where it takes us. 정상화의 그날까지 다 버티고 있는 TBS 직원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I guess, come to think of it, you know, being emotional and crying as a result of being emotional, I think it happens, I think, whenever we think of something that involves somebody that we love. 보통 이제 어떤 것을 이루거나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하거나 슬프거나 기쁠 때 뭔가 이모셔널해지는 거는 그것과 연관된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I think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어느 시점에서 왜 울었지라고 생각해보면 항상 나 자신보다는 어떤 나 자신의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emotional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I think we tend to get emotional when we think of people involved, especially people around us that we love are involved. You know, I mean, we feel happy, either happy for them or sad for them.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국엔 우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오늘 동요 위클리 4부에서 준비된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신해철, 민물장어의 꿈.

a world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의 시간, 동요 위클리 시작해 봅니다. 오늘 첫 번째 곡은 아주 특이한 제목의 곡인데요. 지렁이에게 틈을 이라는 곡입니다.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 곡은 이 작사 선생님의 설명입니다. 아이들의 놀고 싶은 마음을 지렁이의 마음에 빗대어 귀엽게 표현한 곡인데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아이들에게 작은 틈을 내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보내주셨는데, This song sweetly compares a children's desire to go out and play to the feelings of an earthworm. As you listen, how about making a little room for kids to simply go out and play? 틈을 내어준다라는 얘기인데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우리 동네에 깔린 아스팔트. 사람들은 좋아했죠. 하지만 우리에겐 틈이 필요해요. One day, they paved our neighborhood with asphalt. Everyone was happy, but we need a little space to breathe.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렁이의 어떤 point of view입니다. 숨쉴 구멍 어떤 그런 틈이 없다는 얘기죠. 토도독 기다리던 비가 내리는데 나갈 틈이 없어요. 틈만 나면 나가 놓을 생각 가득한 우리. Pitter patter, the rain we've been waiting for is falling, but there's no room for us to come out. Whenever we get the chance, all we want to do is run outside and play. 그 틈이 있어 더 튼튼히 자라나죠. With a little space, we can grow even stronger. 그 틈이 있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죠. With a little space, we can see a much bigger world.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요. 귀여운 가사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꿈솔 중창단이 부르는 곡이고요. 작사 박구슬, 작곡 김은선의 곡입니다. 꿈솔 중창단, 지렁이에게 틈을.

꿈서울 중창단 지렁이에게도 틈을 give earthworm some room or some space.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의미하는 거는 you know civilization, you know technology, things that make us make our lives more convenient. 우리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지만 뭔가 그런 곳에서 오히려 아이들은 좀 더 놀 수 있는 공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겠죠. I think 뭔가 아이들에게 틈을 준다는 거는 또 이제 피지컬한 틈을 주는 것도 있지만 또 마음의 자유, 뭔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놔두는 그런 틈,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You know, giving children space doesn't only mean physical space. It can also mean emotional space, you know, the freedom to breathe and explore sometimes. Simply do, you know, what they want to do, you know, just go out and play, kind of. 그런 곡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Cat Stevens의 Where Do the Children Play라는 그런 곡이 있어요. 이 곡도 약간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데 도시와 이 문명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편리해지지만 정작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제 묻는 그런 곡이거든요. I think that kind of really feels connected to the theme of this song by 꿈솔 중창단. 그래서 매칭송으로 준비했는데 Cat Stevens인데 이분이 이제 이슬람으로 이제 개종을 하면서 유셉 Cat Stevens라고 이렇게 이름을 개명을 했죠. 그래서 유셉 Cat Stevens의 곡입니다. Where do the children play?

My matching song for 지렁이에게도 틈을. 지렁이에게도 틈을이 더 가사가 더 크리에이티브한 것 같아요. 뽀글님도 지렁이에게도 틈을 가사가 정말 좋네요라고 이렇게 코멘트 주셨고요. 힐링하는 영신님님도 틈을 주세요. 마음의 빈틈이 필요해서 저도 강제 휴식합니다. I think we all need some space in our lives, right? We should be forced to rest sometimes. If the situation doesn't permit, we should be forced to rest and do whatever we want, I think. 캣 스티븐스의 곡 중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We've come a long way. I know we've come a long way. 우리가 참 지금까지 발전해 오기 위해서 많은 순간을 거쳐왔지만 We're changing day to day. 우리는 여전히 하루하루 바뀌고 있고 But tell me, where do the children play? 하지만 아이들은 이제 어디에서 뛰어놀 수 있다는 얘긴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So that was our first pair of matching one 동요 and one popular song. 두 번째 곡은요, 제가 선곡을 한 곡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이정선 선생님의 곡입니다. One of my favorite singer-songwriter in Korea, 이정선. 이 곡은 뭉게구름이라는 곡인데 I think you know this song. I think this song might even be in the textbook.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교과서에도 실린 곡인데 이정선 선생님이 만든 곡인데 이게 동요처럼 저는 느껴지기도 하는데 가사를 들어보면 꼭 동요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가사인데 이 전반적인 곡의 느낌이 동요이긴 합니다. This song, just the overall vibe of the song suggests something of a 동요, children's song. 가사도 너무 좋거든요.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의 구름이 되어 저 푸른 하늘 벗삼아 훨훨 날아다니리라. At the place where this land ends, I'll become a fluffy cloud with an endless blue sky as my friend. I will spread my wings and freely fly. 이 하늘 끝나는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On the day I reach the end of the sky, I will become a drop of crystal clear rain and gently fall back down upon this land. Then how could I ever feel lonely?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되리라. At the end of this land, when we all meet again, we'll come together once more and become one big round cloud. One big round fluffy cloud, that is right. I'm not sure if you noticed over the weekend, especially last Sunday, 저번 주 일요일 날 하늘 보셨나요? It was just a beautiful display of fluffy clouds. 정말 구름의 향연이라고 할 만큼 정말 하늘이 이쁘고 멋진 구름이 막 이런 무지개까지 핀 그런 어떤 그런 하늘 혹시 보셨나요? 그 하늘 보면서 저는 이 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뭉게구름 이정선 선생님의 곡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동요 섹션입니다. 이정선 뭉게구름.

Just a beautiful melody.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구름이 돼요. 진짜, 와. How could you think of melodies like that? 진짜. I'm just so envious of 이정선 선생님. 매칭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내용적으로 매칭이 되지 않는 노래이긴 한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름에 관한 그런 노래입니다. 여유와 설빈의 곡인데요. 제목이 구름에 가려진 달에게라는 곡인데 대충 가사는 이렇습니다. 구름에 가려진 달에게 어둠에 갇혀버린 빛에게 안개가 걷히면 보일까 아침이 밝아오면 보일까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여 흐려져 똑바로 갈 수 없어 그늘에 가려진 너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려 해 이런 내용의 곡인데요 사뭇 다른 분위기이긴 하지만 같이 연속으로 듣기에는 참 좋은 곡이라고 생각해서 I know they're not really talking about the same thing right but I think it's good song to listen to back to back in a contrasting kind of vibe kind of way 준비했습니다. 여유와 설빈이고요. 구름에 가려진 달에게

That was 구름에 가려진 달에게 여유와 설빔. 여유와 설빔 참 멋진 밴드인 것 같습니다. 멋진 듀오인 것 같습니다. Hopefully we'll have them in the studio someday. 좋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이렇게 정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teary moment 같이 또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ngratulating this huge achievement together and also share your moments of teary moment. 다 이렇게 소중한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Cloud 9이라는 곡 준비했는데 Remember, 큐티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We'll see you tomorrow, okay? This is Jamiroquai, Cloud 9.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如果有如果，如果一切重头，如果你还在。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0: 天涯放映厅。

0: 严格起来的时候，很严格的时候怎么样？
1: 会骂人。
0: 会骂人。那你嘞？
2: 我觉得老师是一个很注重礼貌的人。

0: And that was Miley Cyrus, Flowers. That is right, everyone. Buy yourself some flowers if you are stressed out.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거를 내가 직접 나서서 막 해결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문제를 해결하려고부터 하지 말고 우선 자신부터 좀 보호하고 악기라는 말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onestly, like never ever underestimate the healing power of a good snack in room, everyone. You know, we have to sometimes think of us as own babies. Everyone. You know, when baby's crying, what do? You feed them, you hug them, you pat on them so that they can feel so much better, right? It pretty much works the same for adult human beings as well, I think.
1: 뭐 어린이들 달래는 것처럼 우리도 다 큰 성인이지만 이미 뭐 이제 뭐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었지만 또 아이같이 이렇게 달래줘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러면은 아이고 이러면서 나 자신도 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맛있는 것도 좀 먹여주고 아도 이렇게 넣어주고 단짠단짠 이런 거 해주고 그러면 기분은 좀 바로 좋아지잖아요. 당장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0: Yeah, so whenever I'm overwhelmed, everyone, I just hit pause, grab an iced latte, a really, really sweet one, actually, when I don't really drink them. And suddenly, my problems don't seem so big anymore, although it didn't disappear. At least, it doesn't seem so big. And it feels so much better. So you can't solve a crisis when your own battery is at 1%. We have to remember that. That is why we have to try to charge our battery with the things that are available around us, okay? Anyways, everyone, good morning to you. We are live in the studio today.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Looks like there has been some errors in the system when it comes to the viewable radio, and now it's fixed because we have the most reliable
1: 박은혜 팀장님 and 윤동혁 감독님 outside the studio. 세상에서 제가 제일 신뢰하는 분들 중 한 분들이죠. 네, 박은혜 팀장님과 윤동혁 감독님께서 보는 라디오가 안 되는 걸 또 해결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쨍하게 깔끔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0: 아, 여기 제 모습이 보이네요. I can totally see myself right now.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이 느낌. 정말 팀 모닝 그룹. 아주 든든합니다. So come on in, everyone. Everything's available now. We are live in the studio, and you can watch us live on our viewable radio by visiting our YouTube channel, TBS eFM. And don't just visit. Please do not hesitate to hit the subscribe button, everyone, because that support means a lot for all of our TBS employees.
1: 그러니까 TBS eFM 채널 많은 방문과 또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0: Feel free to say hello to me because I am excited to introduce all of your messages. I want to know what you guys are up to, any songs that you guys want to listen to all together here. So do that by sending me your text messages to sharp1013.
1: 문자 번호 샵1013으로 오늘도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저렴하죠?
0: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Happy Life Morning Group, Dr. Paper, Ben Spurl, Young H,
1: 상민님, 펭귄킬러님, everybody, welcome!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일찌감치 앞자리를 차지를 하셨군요, 우리 알바생들. 2489 모닝그룹어께서 이제 부록을 넘어 직종을 좀 바꿔보려고 피부 자격증을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요. 다섯 번째, 낙방 중입니다. 우리 딸이 포기는 배추 쓸 때 쓰는 거라면서 7전 8기 정신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7번 봐야 되는 걸까요? 7번째는 정말 붙을 수 있을까요? 모두 다 포기하고 싶은 날이네요. 저에게 행운을 좀 날려주세요.
0: I'm now over 40 and trying to change careers. So I have been studying for a skincare certification, but I just failed for the fifth time. My daughter told me to keep trying with an indomitable spirit, but will I truly pass on my seventh try? Today is just a day where I want to give up on everything. Please send me good luck.
1: 일단 이 부록을 넘었는데 이 새로운 도전하는 것 자체가 진짜 쉽지 않아요. 늘 제가 이제 선배님

0: 친구들이랑 하는 얘기인데, 뭔가 도전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그 귀차니즘이 진짜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도전하는 그 시도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So it's really, really difficult to even dare to try something new to challenge yourself if you reach a certain age. But despite that, the fact that you're actually trying, that is a big beginning for you. 이게 그만큼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 번에 되겠어요. 도전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그쵸? 정말, 나 새로운 거 해볼래. 도전했어. 한 번에 빡!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이게 나름 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좀 피드백을 좀잘 해주세요. 내가 왜 떨어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분석도 좀 해보시고, 사실, 이 시험은, 여러 번볼수 있는 시험은요,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시험만 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그 오답노트? 이런 거좀 적용을 좀 해보셔가지고, 다음은 부디 마지막 시험이 되길 이러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I think it's a little too early to give up. Because I've seen many people trying to get a certificate and they fail many, many times. 그 가수 이지현 씨 있잖아요. 주얼리에서 미용사 자격증 한 10번 가까이 떨어졌을걸요? 근데 지금 원장님하고 계시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길 바랄게요. 모닝그룹 썸머가 응원합니다. 1251 Morning Groover says, 제가 요즘 가장 멋지다고 생각할 때는요, 제가 에어비앤 땡한지한달 정도 됐거든요. 호스트가 된지한달 정도 된 건데요. 각국 나라에서 오신 게스트들을 만족시킬 때좀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모든 원하는 니즈를 다 들어드려야 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한국에 오셔서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이럴 때 제가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여행 마치시고 돌아가실 땐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가거든요. When I feel the coolest these days is that, well, I've been running an Airbnb thing for about a month now, so it has been a month since I became a host. I think I look pretty cool whenever I satisfy guests coming from all over the world. And when I see them satisfied with their stay, I feel very, very impressed. 호스팅을 진짜 잘하신다. 그냥 단순히 장수돼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뭔가 편안하게, 아늑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이 이게 손님들한테 고스란히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Because I've been staying at Airbnb thing for a couple of times when I was traveling. And that memory that you have gained from good experience, it lingers for quite a long time. 뭐, 10년? 이렇게 지나도 되게 그 나라 하면은 에어비앤 땡 경험이 막 생각이 나요. 그 정도로 그 호스트의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So I'm pretty sure that you're doing a fabulous job. So yeah, go ahead. Feel cool about yourself. Like the best Airbnb thing host ever. Alright. 3127 모닝그룹어. 본인을 위해서는 미루지만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라면 새벽 퇴근 후에도 남편 도시락을 싸거나 강아지와 놀아주는 스스로가 가끔은 좀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Oh, so you are totally an amazing person. You know, even though you are having a busy morning, you actually come back home early in the morning after work, I guess. That is your pattern, but you never hesitate to prepare lunch for your husband. Now that is a true love. 이거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면 진짜 사랑인데. 이거 남편분께서 고맙다고 표현하시죠? 진짜 이거 엄청난 사랑인데. 서로서로 이렇게 아껴주는 그 부부의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이두 분은 뭘 해도 승승장구하지 않을까요? 정말 사랑이 문득문득 느껴지는 아침 모닝그룹 문자입니다. Morning Groovers, this feels awesome. Alright? Now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a second. Stay tuned.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 도시공사.
0: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Now, today's question is this. 누가

나 대신 딱 하루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진짜 숨 쉬듯이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아, 귀찮아.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아, 귀찮아. 아, 안 해. 막 이러면서 귀차니즘에 가끔씩 어쩔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So, we're gonna be talking about that, everyone. What is the absolute most tedious task in the world that you wish someone could take over for just one day? 뭐가 있을까요? Washing the dishes? Cleaning your house? I don't know, tidying up your desk?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삿짐을 싸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서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There could be so many different things, or to get some things sorted out at your work. There are a ton of tedious tasks, everyone, that you really wish someone could do for you.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직도 좀 적응이 안 돼서 누가 저 대신 런닝 좀 가줬으면 좋겠어요. 고작 한지한뭐두 번밖에 안 뛰었는데 아직도 몸이 너무 무거워요. Like I feel super heavy in the morning. It's so hard to get myself up and just be out there and to go out for a run. 이게 그리고 사실 운동은 나가면 시작이다. 나가면 반 이상 한 거다라고 하잖아요. So they say that it is half done once you actually get out of bed and get outside for a run. But I can't really agree. Like, while I'm running, I'm still feeling like really tedious. 저는 뛰면서도 귀찮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내 몸은 내가 건강해지고, 뛰는 것만 누가 좀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남이 뛰어주고, 건강은 내가 챙기고. 이거 어떻게 안 되나요? Anyway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your thoughts about this question. 너무 귀찮아서 누가 나 대신 딱 하루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싶은 거 어떤 게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Maybe our 박원희 팀장님 who always goes out for a run voluntarily. Let's see what are some of her tedious tasks. 육아?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닌가? 바쁘세요. 막 일하시고 또막 돌아가시면 또 다시 육아하시고 막 이제 아이가 막 한참 이제 에너지 넘치는 시기여가지고 우리 박원희 팀장님 에너지가 좀 없으시거든요. 특히 오늘 아침에 She looks really tired. Everyone, actually speaking of 박원희 팀장님 being tired, why not send in a song that can kind of like wake her up? 여러분, 우리 박원희 팀장님을 좀 깨워줄 수 있는 곡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청곡으로 한번 보내주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알바생들의 그런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Okay, everyone. Giving you guys with all these missions, this is Pink, Raise Your Glass.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맛있다.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굿모닝 에브리원. Thanks for starting your day with me, Summer, here on Morning Groove. The current time is 7:38, 23 seconds passing by. Here is the latest update on traffic. North Riverside Gangbyeon Highway, Guribound, cars are packing up from Panghwa Bridge to Hangang Bridge. Also, a broken down vehicle has occurred in the same direction between Wonhyo Bridge and Hangang Bridge. The first lane is under control, so please drive with caution around this area. On the way to Ilsan, there are some delays from Cheonho Bridge to Yeongdong Bridge. Olympic Highway Gimpo direction is backed up from Amsa Bridge to Pampo Bridge. And on Hanam direction, drivers are moving slowly from Haengju Bridge to Hangang Bridge. Now traffic is bumper to bumper on Sabu Underground Expressway Iljik direction from 4.05 kilometers to exit of the underground. Lastly, minor delays are spotted on Dongbu Expressway Ujeongbu direction from Wolgaewon Bridge to Sangye Bridge. That is your traffic update for now. Wishing you a safe drive ahead. And some Morning Groovers are still logging in to today's live session of Morning Groove, just like Subby Morning Groover and Benny, 줄무늬 Morning Groover, 하진님도 이렇게 한 분, 두 분씩 다 오고 계십니다. Welcome, welcome everyone. 코코 Morning Groover께서, 캬, Good Morning 하트, 오랜만에 주얼 체크합니다. 진짜 이렇게 적혀 읽어서 있는 거예요. 반가운 써머피디님과 튀봉이. 그리고 모그님들 반가워요. 상큼한 써머피디님 뉴스 소식에 눈이 번쩍 뜨이는 아침이네요.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시작해봅니다. Okay, I kind of get the feeling that you're feeling extra energetic this morning. What happened to you? 오늘 뭔가 특별히 좀 에너지 넘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또 오랜만에 에너지가 엑스트라로 생,

하시니까 모닝그루브도 또 청취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아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all of our morning groovers.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에너지 넘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럴 수가 없어요. We cannot always be energetic 100%. We're not energizers or anything. So sometimes we feel burned out and exhausted, and sometimes we feel like we just don't want to do anything because we are human beings. 인간이니까 우리도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귀찮아가지고 누가 나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싶은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좀 조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론조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So what is the most annoying or tedious task for you? Kim's fan morning groover responded, I hope someone could go to the bathroom instead of me. Okay. 이렇게 매일같이 하는 거조차도 이제 귀찮으신 거죠? 어떤 게 구체적으로 귀찮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 오픈 채팅방에는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셨거든요. 근데 방송이라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귀찮으면 어떡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대화사랑 모닝그루버. 퇴근해서 제가 아기처럼 있고 누가 저를 싹 씻겨줬으면 좋겠어요. 말하기 창피하지만 화장도 못 지우고 양치도 못하고 자서 얼굴에 트러블이 심하게 난 적도 있거든요. I wish someone could wash me like a baby when I get home from work. It's quite embarrassing to admit, but I have been falling asleep without removing my makeup or brushing my teeth, which caused terrible breakouts on my face. 이거 진짜 잘하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 잡히면 나도 진짜 귀찮은데도 심지어 저는 막좀 친구들과 파리파리를 하고 와도 좀 온전한 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화장은 다 지우고 잡니다, 이게. 그냥 습관이에요. 들어오자마자 뭔가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 나요. 저는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it doesn't feel weird when I'm outside, outdoor, with this face on, but once I get back home, it feels like I need to remove it immediately, right away. 그러니까 마치 옷을 편하게 잠옷으로 집에 오면 갈아입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화장을 싹 지워버려요. 이게 습관이 잡혔답니다. 근데 솔직히 귀찮잖아요. 왜냐면 화장을 조금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은 you need to remove your eye makeup first and then your lips. You have to put on an oil cleanser and then wipe it off. 모공도 막 이렇게 정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중세안 하려면은 and then like you have to put on a cleanser to wipe your face, dry them, put on a skin lotion. Okay, I'm done. 귀찮네, 이거.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좀 개발하지 말고 이게 화장 지워주는 뭔가 그런 로봇 같은 것도 좀 만들고 그러지. 왜 이렇게 막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술 되게 좋지 않나요? 이런 거 저는 느꼈어요. 화장 지워주는 그런 기계랑 새우 까주는 기계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잘 팔릴 것 같거든요. 이게 왜 아직도 안 나왔나? 이런 게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우리 해피라이프 님도 저도 아침 저녁으로 저를 싹 씻겨주고 아침엔 외출 준비 드라이 화장 싹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샵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나는 그 사이에 자는 거지. Like you're getting an extra sleep while you're, you know, putting on your makeup while somebody's actually doing it for you. 그런 거죠. 다 됐어요? 나가볼게요. 이러면서 나가는 거고. 딱 들어와도 자, 보거라. 이러면서 알아서 좀 지워주고. 그러니까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굴에 이렇게 바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생얼로 나가면 또 뭐라고 할 거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나? 이 대리? 막 이러면서 뭐라 할 거잖아요. 화장해줄 거 아니면, 화장 지워줄 거 아니면 조용히 하세요. Morning Givers, what are some tedious tasks for you? What are some annoying tasks for you?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just can't be bothered to do that you really wish someone else would do for you? 너무 귀찮은 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Here is The Weeknd featuring Daft Punk, I Feel It Coming.

Now, speaking about those tedious tasks that you would rather let someone else do for you, I actually come to think about house chores, and I was debating to myself whether I enjoy doing it or not. And I would have to tell you that those are the tasks that are not so annoying for me. But when it comes to cleaning, it's a little different. I do enjoy like mopping the floor. I do enjoy cleaning the kitchen and everything, but I truly do not enjoy at all cleaning inside the drawers. 뭔가 그 내부를 닦는 걸 제가 되게 되게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은 말끔하게 이렇게 좀 청소기도 돌리고 막 겉에도 되게 깨끗하게 닦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시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뭐 서랍을 열어요. 그러면은 정리정돈이 안돼 있어요. 근데 정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막그 서랍을 열잖아요. 그럼 그 안에 플라스틱 그 케이스가 또 이렇게 공간마다 이렇게 무슨 테트리스 같이 이렇게 막 배치가 되어 있어요. So they would have like plastic holders if you open the doors inside the drawer to place each items. For example, like if it was medicine, they would have a specific like plastic case for that one type of medicine. 그러니까 이거를 막 되게 나눠가지고 공간을 막

0: 근데 이걸 하라 그래도 좀 귀찮아요. 일단 막 그거 막 사야 되고 막 사이즈 봐야 되고 이 머리에 그림도 안 그려지고 I can't even picture any map like how to clean them, how to take care of my stuff inside the drawer. So I do not even want to get things started.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머리를 말리려면 거울을 이렇게 열면 그 드라이기가 있어요. 열자마자 우둥둥둥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냉장고에 쓰셔놨듯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밀어 넣고 확 닫아버렸습니다. So I would just stuff everything inside the door and I would just close and I'll be like, oh, I don't see any mess. It's clean. 그래서 그런데 안에도 좀 청소를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봤네요. But anyways, Chinese Song Morning Group responded. Good morning입니다. 왜또 더워진 건데요? 썸머 PD님, 무슨 마법을 부리신 겁니까? 다시 반팔로 돌아오셨네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뭐 어쨌다고? 저도 더워서 반팔 입었어요. 저 저번에 긴팔 입었다가 막 땀띠 날것 같아가지고 So yeah, obviously the weather is still hot. So that is why I'm wearing short sleeves again. Oh my gosh, please take a good care about yourself. 그리고 이번 주또 호주로 출장을 가는데요.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저는 진짜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싫습니다. 제주도 가는 것조차도요. 누가 대신 비행기 타는 것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트랜스퍼까지 15시간 누구 없소?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can please somebody ride an airplane for me? 제가 한번 해볼까요? 대신 first class만 제가 한번 이렇게 하면 뭐안 탄다는 사람 없겠죠. 비행기 타는 거 좋은데, 근데 비행기만 타는 거는 좀, 네. 그럼 뭐 하루 정도는 그 여행지에서 시간 보내기 서비스로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럼 한번 고려해 볼게요. Yeah, riding the airplane is such a drill. 점점 이게 원래부터 힘든 사람은 진짜 힘들어진다니까요. 전 그게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because for me, I take a good nap inside the airplane, but it really depends. 우리 Sunset Morning Group, 오랜만에 오셨네. Welcome. 이번 주 늦은 여름 휴가라 아주 멀리 여행 와 있는데요. 누가 저 대신 썸머 누나께 출첵 인사 힘차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출첵 인사 귀찮아, 정말. 너 뭐야. 상처받았어, 여러분. 아, 농담이라고? 농담이고 출첵할 수 있어서 늘 행복하고 좋다고? 아, 그럼 그렇죠. 우리 성국요정 박은혜 팀장님을 깨워드릴 수 있는 곡, 바로 MC 해머형의 You Can't Touch This, 헤헤? 맞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100점입니다.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 MC 해머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학창시절에. 점점 기억이 왜곡되는 것 같은데. So from what I remember, like her ever like first album that she bought for herself was MC Hammer? 아니에요? 저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MC 해머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 예전에 그 가죽 바지 같은 거 입고 막 Can't touch this. MC 해머 취향 저격. No. 아까 보니까 왜다 90년대 노래가 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왜 모르시겠어요? Everyone, this is MC Hammer. You can't touch this. Dedicated to DJ Ba.
1: You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Touch this. Can't touch this.

0: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You a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lready, and I'm your host, Summer. Welcome, welcome. I'm pretty sure that you guys are all having some busy morning, but despite all of that,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our program, just like 별초롱짱 Morning Groover. Good morning이요. 오늘 라이브는 8시가 넘어서 들을 수 있어서 출첵 인사만 먼저 올리고 가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So I think I will be able to listen to the live session of today's show after 8. So I will leave an early check-in message. 또 이렇게 일찌감치 출첵을 남겨주셨지만 8시가 넘어서 딱 메시지를 띄워주시는 우리 박은혜 팀장님. 지금 듣고 계신가요?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별초롱짱 모닝 그루버, are you tuned in now? 준비 다 되신 거예요? 우리 별초롱짱 모닝 그루버 이제 즐기면 되는 겁니까? 모닝 그루버들 이렇게 말 많이 많이 걸어주세요. Talk to me, everyone. It's really easy. Just sending your messages to sharp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말 거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보는 라디오 지금 가동돼 있어요. 티봉이 여러분들께 인사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배 나온 티봉이에요. 자꾸 썸머가 놀려요. 혼내주세요. 티봉이 진짜 귀엽다 오늘. So watch me on Viable Radio. Come to our YouTube channel TBS EFM and please subscribe if you feel like it. Now, today we're talking about a knowing task that you wish someone else would do for you. Ben's Burrow says, Michelin star level cooking is an extremely annoying chore. I would wish that a world famous chef did that for me. Not just one day, but always. Come to think of it, annoying or tedious don't describe it well. There really is no precise translation for 귀찮다. 아, 그러니까요. 이 귀찮아라는 표현을 어떻게 또 이렇게 잘 구현을 할 수 있을까? 귀찮아 is something special, right? It has some other meanings that only Korean people would understand. I guess there are quite a few words like that. 답답해 이런 거 있잖아요. 눈치 막 이런 거는 there's no proper translation in English. But anyway, seeing your message, Ben Sparrow, does that mean that you're able to cook Michelin star level meals? Because if you wish someone would do it for you, like, does that mean that you have the ability to do that? Ooh, 궁금한데. I want to find out. 우리 마르탱스 모닝 그룹은요, 제가 카페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설거지만 대신 해주면 너무 좋겠어요. Yeah, like this dishwashing has some sort of like superpower. Like if you are able to wash the dishes while doing your chores at the same time, you're basically like Superman and Superwoman because this is such a tedious task that people really want to avoid and postpone. 이 설거지가, although you were in the mood for cooking, I'm gonna make some pasta today. And then like afterwards, when you see the dishwashing, the dishes like stacking up, like it gives you a big, big stress. It basically ruins your mood, doesn't it?
2: 막 신나게 콧노래 부르면서 오늘은 뭐 요리를 해볼까 하다가 진짜 그 쌓여있는 설거지 보면은 아 요리 괜히 했어 다신 요리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설거지라는 게 참 그래요.
3: If the house chore was divided perfectly, yeah, I wouldn't mind cooking, but if I would have to do cooking and washing the dishes all at the same time, it's a huge amount of work, right?
2: 우리 서비 모닝 그룹어 정말 사소한 건데요. 텀블러 좀 누가 씻어줬으면 좋겠어요.
3: Yeah, even when it has to washing, when it has to, you know, washing a single tumbler, it's really, really tedious.
2: 설거지를 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텀블러 하나 씻는 것도 이렇게 귀찮은데 이거 텀블러도 구석구석 닦아야 되거든요.
3: So you have to really make precise effort to wash your tumblers. If you don't wipe it perfectly, you would see those like crumbles on your tumbler and it's really not nice.
2: 막 입에 그 자국 같은 것도 되게 막 솔 같은 걸로 막 닦고 그래야 되거든요. 텀블러 진짜 귀찮죠.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읽어보니까
3: So I've been doing another thinking. You know, we see technologies developing every single day and we're living in the year of 2026.
2: 발전한 만큼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일은 이제 그냥 뭐 AI나 기계가 하고 인간은 좀 놀면 안 되나요?
3: Didn't we reach that level where we can just hang out and just play around while we let all the robots do the work for us?
2: 그러니까 우리는 출근 로봇 대신 시키고 인간들은 이제 즐기면서 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Anyways,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께서 바구니 팀장님 위해서 찾아봤는데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 Rain on Me 신청해요. Oh my gosh, it's so nice to see you guys making some effort to wake our 팀장님 up. 우리 바구니 팀장님 지금 좀 상태 좋아지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윤 감독님이 옆에서 열심히 깨워주시고 계시거든요. 일어나! 이러면서. 좋아요. 이것만 들으면 완벽하게 깨어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Let's have a listen to a song dedicated to 박은혜 팀장님 aka DJ Badiba. This is Lady Gaga, Ariana Grande, Rain on Me.

0: From remake t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Yes, here is a little bit of music segment for you, Morning Groovers. 원곡과 리메이크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 Remake, Remake, 시간, Remake, Rewind죠. Such a tongue twister, Remake, Rewind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So this is what we're going to do. Today we're going to do the other way around. So we'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of a song. And that means you will need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of the track we are about to listen to.
1: 노래 한 곡을 들을 건데 리메이크 곡일 거예요. 원곡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똑똑한 또 음악 expert 여러분들께서는 원곡자가 누구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So you guys all have your background knowledge when it comes to music area, Morning Groovers.
1: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또 라디오를 들으시고 또 음악 지식도 적당하게 있으시니까 라디오를 사랑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많은 참여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번호 #1013으로 원곡자가 누구인지 정답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0: So today, the remake song we are about to listen to is Pretty Girl by Lisenne. Lisenne의 Pretty Girl이라는 노래인데요. 리센네가 원곡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곡자는 따로 있는데 누굴까요?
1: So let me throw you guys a hint.
0: 힌트를 좀 드릴게요. What part of a button-down shirt goes around your neck? 여러분들. It sounds exactly like this group's name, actually. So think about it.
1: 여러분들, 패셔니스타 아니겠어요? 셔츠나 남방에 그 목 둘레를 감싸는 거, 그 스카프 말고요. 그 옷깃을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보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힌트를 좀 드려봤습니다.
0: Listen, a pretty girl, summer girl. 이 노래
1: 진짜 이 가사가 등장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원곡자 맞춰주세요.
0: This is Listen의 Pretty Girl.

That was Pretty Girl by Listen, 여러분들. 처음에 듣고 나서는, 이거 그 그룹 노래 아니야? 누가 불렀지?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ike, you would listen to Listen's version of a song, and if you are familiar with the original musician, you would listen and sing along and be like, huh? This is not exactly the song that I'm thinking about. Anyways, because that is a remake version, everyone.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께서 Remake Rewind Pretty Girl Listen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요즘에 좀 많이 많이 들리고 있는 곡이죠. 자, 봅시다. 정답은요. 카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레전드 아이돌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Used to be one of my favorite idols back then. 이때 뭐 이제 소녀시대의 카라, 뭐 포미닛 이렇게 또 계셨었는데 저는 그중에서 카라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So there were, I guess like 2.5 generation of idol group, and they used to be my favorite. 우리 8212 모닝 그룹. 안녕하세요. 요즘 딸이 빠져있는 노래네요. 원곡은 가수 카라의 프리티 걸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Oh, so your daughter enjoys listening to this song. 진짜 귀엽겠다. 엄마, 나 프리티 girl. 프리티 girl. 알고 보니까 따님께서 뭐 고3 이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굉장히 또 중독성이 강한 훅이 있는 그런 노래죠. 따님과 함께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6906. 자신 있는 문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큼했던 그룹 카라입니다. 저도 젊었을 땐 그때가 그립네요. So you're pretty confident about this question today because you are really aware of the group 카라. 뭔가 세대가 저랑 되게 비슷하신가 보다. 우리 되게 잘 통하는 것 같지 않나요? 6906 모닝 그룹어? 이거 하나로 다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악은 사람을 연결을 합니다. 여러분들, music connects everyone. Music connects the world, everyone. Bam. 3628 Morning River says, 정답은 카라. 썸머피디님 목소리에 활기찬 아침 시작해요. 수능 앞둔 고3 아이린이라고 해주셨네요. 아, 수능 앞두고 계시구나. 우리 고등학교 이제 자녀를 둔, 청취자분들 굉장히 많이 또 듣고 계시군요.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이 더운 여름을 이겨내면 이제 곧 수능 시즌이 돌아올 텐데, 조금만, just a little bit more, try just a little harder, only a few months left. 몇달안 남았습니다. 파이팅 하는 의미에서 난 프리티 걸 이런 마인드 장착해 주시고 042 하나 모닝그룹 민줄리나 맘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라라고 정답. 뭔가 허겁지겁 보내신 느낌인데 카라 유 이렇게. 그리고 베니 켄앤벤 스피럴 also sent in the answer. 카라, not color. 카라. 맞아요. That is absolutely correct. Precise. So the answer is Kara, as mentioned, and to give you a little bit of background of this whole song, the remake process and everything, Pretty Girl by Kara was released back in December in 2008. So if you count and if you do a little bit of mathematics here, it is 18 years ago, everyone. 근데 이 리메이크를 한 리센느 친구들의 나이들도 보면요. 여기에서 그 제나랑 메이가 2008년생이에요. 본인이 태어났었던 해에 나온 노래를 리메이크로 부른 거예요. 응애응애 이랬을 때 프리티 걸 노래가 어디선가 들렸을 텐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18년이 지나서 예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정말 신기해요. 2008년생이 이제 아이돌입니다, 여러분들. Anyways, Pretty Girl was a massive breakout hit back then that established Kara's signature bright and energetic image. 저도 처음에 이 노래로 카라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이 그룹은 뭐지? 막 되게 들어보지 못한 스타일의 노래이기도 했었고, 멤버들도 너무 예쁘고 이래가지고. They were really catchy group indeed. Now, to talk about Lisenne's Pretty Girl, they released their remake to infuse the beloved 2008 classic with some sort of a fresh and contemporary K-pop sound while maintaining its original bubbly charm. 그래서 원곡이랑 뭐 크게 엄청 차이는 안 나지만 조금 다르기는 달라요. 근데 최대한 그 원곡 바이브를 유지하려고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So by updating the arrangement with modern synths, the rookie group perfectly matched their youthful energy to introduce this iconic track to a brand new generation of listeners. 이런 겁니다. 음악은 또 돌고 돌고 패션 유행이 돌고 도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음악이 더 예전 음악이 다시 이렇게 또 새 태어나고 또 오래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So in August 2026, Listen's Pretty Girl earned them their first triple crown on a major music show. This kind of mirrors Kara's original breakout success.

The hit tracks solidified Resistance's brand and established them as a rising small agency miracle. 뭐 이제 메인의 이제 대기업 소속사는 아니어도 이 노래로 이제 뭔가 리센드를 좀 더 알게 되고 이런 분들이 많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So that was the whole entire remake process, everyone. So now you know. 오늘 리메이크 리와인드에 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We will let you guys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by Kara, of course. 또 카라 노래 오리지널로 안 들어볼 수 없죠, 여러분들. 카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원곡도 들어보도록 하고요. Before that, let me introduce these messages really quickly. 우리 민준 리나맘님께서 오늘 개학인 줄 모르고 있다가 밤에 잠들기 전에 무의식 중에 학교 어플 들어갔다가 알았어요. 놀라서 잠 한숨 못 잤는데 오늘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불 개는 거, 옷 정리해주는 거, 빨랫물, 빨래통에 갖다 두는 거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사 귀찮아요. 뭐 이럴 수가 있지?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할 것 같은데. So you found out about your children, they started school today just this morning? So you thought that they were still on vacation, but this morning you accidentally went into an app and then you found out. 진짜 아찔하겠다. 근데 이렇게라도 아신 게 다행이네요. 그죠? 막 시간 막 아침 오전 10시고 오늘은 이제 뭐 할까? 이러는데 엄마 학교 안 가?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알아서 딱딱 모르잖아요. 내 학교 가는 날 이런 거 모르니까 엄마가 챙겨줘야 되는데 우리 민준 리나만 막 바빠가지고 깜빡하셨나 보다. So I can only imagine what kind of days you're going through these days. You seem really, really busy. 그러니까 우리 민준 리나만 누가 대신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네. 이런 거 이제 민준 리나가 좀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빨래물에 빨래통 갖다 놓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이제 기계가 다 해주니까 갖다 놓는 거 정도는 어떻게 안 될까요? 우리 민준 리나, 착한 민준 리나. Anyways, 우리 캔 모닝그룹워크에서 안녕하세요. 반복되는 하루가 아까워서 오늘은 영화라도 보고 자자 마음을 먹고 OTT를 살펴보지만 한 시간 내내 썸네일만 보다가 자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누가 제 취향에 맞는 영화 골라서 순번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We all go through this, right? Trying to pick which one to watch when we go into the OTT website, but we end up just flipping through those thumbnails and not deciding what to watch. So you really wish someone would do that for you? 근데 이미 해주고 있지 않나요? 거기에서 뭐 나오는 순위가 나의 뭐 취향 저격 콘텐츠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알아서 해주는데 그러니까는 누가 사람이 추천해줘도 아마 만족하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 캔 모닝 그룹은 이미 해주고 있는데 이거 전 밥 먹을 때 이런 게 진짜 좀 별로기는 해요. 막 밥 먹을 때만큼은 뭔가 좀 재밌는 거를 보면서 봐야 되는데 when it comes to eating and watching the OTT series you have to be really, really judgy because first of all, you can't watch anything that's cruel. You can't watch anything that would kind of deteriorate your taste. 그래서 뭔가 조금 평온하고 보기 편안한 easy watching 같은 콘텐츠를 보고 싶고 또 동시에 잔인하면 안 되고 무서우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되게 까다롭다 보니까 밥 먹기 전에 뭘 봐야 될지 결정이 안 돼요, 결정이. 뭘 봐야 되는 건가. 막 즐겨보는 막 집중해서 봐야 되는 드라마는 또 밥 먹으면서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집중 안 하고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밥 먹으면서 보기 좋은 콘텐츠를 딱 컨셉으로 뭐 하나 만들면 딱 좋긴 좋겠다, 그죠? Anyways, morning groupers, obviously we have so many chores, so many things to do in life. 왜 이렇게 인간들은 뭘 많이 많이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let's just talk about it, about the things that you just cannot do because you feel really, really tedious that you wish someone else would do for you. 좀 대신해서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 여러분들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계속 받아볼게요. And also, if you're watching me on Viable Radio,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하기 귀찮은데 출근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거 없네요. 은근히 또 하나쯤은 있을 것 같았는데 보통 집안일 같은 문자가 제일 많이 오네.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에 쉬지를 못하니까 You know, you return home and you want to rest but you see all these house chores stacked up. That gives you a lot of stress.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결국 집안일이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요. Anyways, let's go back to Remake Rewind and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of Pretty Girl. This is Kara.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3: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2: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또그 핸드폰으로 보는 건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I tend to watch news headlines on my phone. So that's what I do here inside the studio.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데 뭘 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뭐 춤을 추겠어요? 노래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So that is what I do. Being seated here in this huge studio all by myself. You know, just going through my phones and everything. But anyways, 우리 신상하모닝 그룹어, you have a business trip ahead of you. Safe trip. 우리 신상하모닝 그룹어 또 출장 성공적으로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국모닝 그룹어께서 안녕하세요. 제가 귀찮아하는 일은 사랑하는 반려견들 우리랑 둘이의 목욕입니다. 씻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드라이할 때두 마리 다 털이 단모종이라서 봄철에 꽃가루 흩날리는 것처럼 마구마구 날려가지고 저의 코 속을 사정없이 간지럽게 해서 힘들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해도 코 속으로 유입이 되어서 목욕을 시키는 게 세상 귀찮은 일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어제가 우리 둘이를 입양한 날짜로 생일로 보내기 시작한 지 9년째 되는 아이들의 9살 생일입니다. 건강하게만 곁에 있어 달라고 서머 PD님께서 전해주세요.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넣어 신청합니다. This is such a lovely message. I can see the hardships that you're going through. I know, because you said that it's quite tedious for you to bathe your dogs because obviously it takes a lot of time and effort for you to dry their hair because it falls around everywhere and it gets stuck inside your nose that makes you squeeze, especially during springtime. But you do that out of love, right? 또안할 수도 없지만 또 그게 또 이제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한 일주일, 2주 지내면 바로 그 강아지 냄새 올라오지 않나요? 솔직히 나는 괜찮아도 이게 꽃은내 좋아 이러다가도 한 3주 차가 되면은 윽 너네 좀 씻자 이렇게 나서게 되는데 또한번 이렇게 싹 치르고 나면은 나도 샤워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같이 그냥 다 같이 씻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막 씻고 나면 개운하고 막 기분 좋고 이런 걸 느낄까요? You know, like when we take a long, long bath. We feel so clean and fresh afterwards, right? Because we're human beings. But will dogs feel the same way? 걔네들은 주로 씻기고 나면은 막 소파 점프해 다니면서 미친 강아지처럼 막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젖은 느낌이 불편해서 그런가? Anyways. 입양을 하신 강아지 두 마리 정말 잘 예쁘게 키우고 계신데 벌써 9년이나 됐군요. So it's been 9 years since you have adopted your dogs and it is their birthday. So happy birthday to 우리 and 둘이. 생일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둘이. 제가 사진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거든요. 우리 둘이 생일 축하하는 의미로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조국모닝그룹어. This is 노이즈의 상상 속의 너.

That was 상상 속의 너 by Noize, requested by our one and only 배송 반장님. 2892 Morning Groover, also known as 패션을 연구하시는 우리 교수님이시죠? They sent in a long text message. Good morning입니다.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렸어요. 많이 고민했고 쉽지 않았는데요. 2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근데 쉽게 옮길 수가 없는 직업이라 고민하고 견뎌냈어요. 그 괴로움 속에 모닝그루브는 큰 힘이 되었고 출구였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렸는데 저의 고통이 가족들에게도 특히 아이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괴롭더라고요. 저의 선택에 후회 없게 응원해 주세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So I made a huge decision in my life. I spent a lot of time thinking about it, and it was far from easy. I've been suffering from workplace harassment for 2 years, but because it is a job that isn't easy to move away from, I just endured and held on. And now I finally gathered the courage to make a firm choice. It was heart-wrenching to see my pain affecting my family too. So please cheer me on so I won't have any regrets about my choice. 이런 일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네요. 왜냐면 우리 2892 모닝그룹께서 방송을 가끔 참여해 주시고 사연 보내는 걸 보면은 막 되게 재밌는 것도 보내 주시고 항상 되게 에너지 넘치는 약간 그런 분인 줄 알았거든요. So I never thought this coming. Because you've been always sending some nice cheerful messages all the time on our show. 근데 뭐 이런 일을 2년 동안 겪어 오셨다니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고민 진짜 많이 하신 티가 나네요. 확실히. 이게 뭔가 더 이상은 내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딱 왔다. That is the time when you really need to make a really, really firm decision. And looks like you did. 너무 잘하셨어요. 결정을 결국에는 하신 거잖아요. 아직 고민 중이신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그냥 결정을 한 만큼 앞만 보고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결정을 해서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굉장히 용기 있고 이 직장 바꾸는 게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커리어 내 그런 어쨌든 나의 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떠나는 거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뭐 괴롭힘을 안 당해도 그냥 다른 이유로 바꾼다고 해도 It's a really, really difficult decision because leaving your workplace, that means you would have to give up on so many, many things. But if you have been thinking about it for so many, many times and years, you have made the best decision ever. 최고의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뭐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쭉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은 쭉다 잊어버리세요. 모닝그루브와 함께 하도록 하시고요. 응원할게요. 우리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오늘 딸 수영을 선착순 2명 등록하는 거 있었는데, 6시 땡 하는 게 있었는데요. 4시부터 눈이 떠져서, 기다리다가 접속을 했는데, 신청 불가. 유유, 누가 먼저 해버렸네요. 아, 그 후로도 접속이 지연되면서 30분 정도 눈 빠지게 새로 고침하고 와이파이 잡았다가 껐다가 하고 누가 대신 좀 해줬으면 크크크크 아쉽네요. 다음 달또 도전해야 됩니다. 에드시란의 Eyes Closed 신청합니다. Is this a fear competition just to register for swimming, even for your daughter? 요즘에도 이렇게 수영하는 게 핫해요? 피곤해 죽겠어요. 뭘 하고 싶어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If you wanna book an IMAX movie ticket, it takes, you know, this fierce competition as well. 뭐 어디 뭐 콘서트 좀 볼까? 나도 한번 이제 좀 문화생활 즐겨볼까? 했는데 이미 마감. 뭐, 아, 여기 맛집인가 보다. 나도 가, 마감.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Like, you can't do anything. Everywhere you go, everything that you wanna do, that you wanna pursue, you have to kind of like get through that huge competition.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핫하다, 재밌다 싶으면은 그냥 기가 막히게 다 가서 다들 줄서 있고 막 이래요. You always have to be so fast in the game. Even when it has to be swimming in your own neighborhood. 내 동네에서 수영 좀 하겠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새벽 4시부터 눈 떠가지고, 이거를 막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그 현실이? 이게 맞는 거예요? 아, 진짜. 핫하면 이미 다 동나 있는 이 슬픈 현실. I guess we have to be extra fast. You know? 뭔가 좀더 준비되어 있고 한 걸음 더 빨라야 되나 봅니다, 여러분들.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겠어요. 결국에 오늘 귀찮은 거에 대한 결론은 내가 더 부지런해져야겠다. You know, we've been talking about all those tedious tasks and the things that we don't want to do, but we came to a conclusion that we have to be extra diligent to be able to do and pursue things that you might want to do.
these days.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난이도가 높아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Alright,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our many, many different types of social network account. We have our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그리고 TBS EFM 모닝그루브 유튜브 채널, TBS EFM 채널도 구독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채널입니다. I have started to upload some short videos these days. 쇼폼도 이제 좀 제가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Go check it out if you want to, if you're bored. And yes,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another live session this coming Friday at 7 a.m. in the morning, same time, same place.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our 체육부장님. 오늘 수영 등록을 실패하셔서 마음이 착잡하시고 좀 속상하실 텐데 노래 듣고 위로되시길 바랍니다.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everyone. This is Ed Sheeran, eyes closed. Goodbye, everyone.